0: 위로와 낭만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제가 미륵사지에서 했던
0: 예.
1: 그 드론쇼는
0: 네.
1: 보러 간 적이 있었고
0: 으흠.
1: 또 부산 여행 갔다가 광안리에서
0: 그렇죠.
1: 드론쇼도 또 보러 간 적이
0: 그렇죠.
1: 있는데 또 오로라 레이저쇼는 또 어떨지 한번 다음에 갔다 와서 또 후기를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또,
0: 좋습니다. 예.
1: 아, 네. 네, 다음 소식은 보석박물관 소식인데요.
0: 오, 예, 좋죠.
1: 네, 익산 보석박물관도 저희가 소식 참 자주 전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수정의 특별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네, 전시가 이뤄진다고 해서 저희가 소식 가져왔습니다.
0: 아, 그 보석 수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뭐 자수정 뭐 이렇게 할 때 수정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보석은 또 우리 박물관은 익산의 또 가장 큰 특징이고 매력이잖아요.
1: 맞아요. 익산이 또 보석의 도시, 보석
0: 그렇습니다.
1: 가공 기술이 또
0: 그렇죠.
1: 뛰어난 익산입니다.
0: 보석 같은 단생.
1: 아이고, 네, 보석 같은 명지지.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1: 척하면 척으로. 네. 6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 전시로 수정이 필요해를 이제 운영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0: 어, 뭐가 필요해요?
1: 수정이 필요해.
0: 아, 필요하다?
1: 네, 네 수정이 필요해.
0: 이
1: 수정이 옛날부터 뭐 자수정 하면 뭔가 약간 살균 효과 이런 거 있어서 찜질방 같은 데도 가보면
0: 네.
1: 수정이 막 들어가 있고 이랬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쵸.
0: 슈퍼맨이.
1: 네, 그쵸. 그래서 이 수정은 우리가 보석으로 착용하기도 하지만
0: 음흠.
1: 산업과 생활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달성 화석박물관, 지질박물관 등에서 대여한 세계 각국의 수정 원석을 비롯해서 여러 현대 공예품, 생활산업 물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0: 예.
1: 그 수정 8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세계 다양한 각국에서 만든 것까지 볼 수 있네요.
1: 네네. 이 보석박물관은 기획전시가 그래도 매번 이렇게 새로운 기획전시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끔 가보면 또 항상 특별한 또 그런 전시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인데 저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우리가 사실 과거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1: 맞아요. 다 같이.
0: 우리 같이.
1: 맞아요. 재미보라 팀도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0: 정말 기억이 남아요. 그 갔을 때 봤던
1: 장식품들.
0: 예,
1: 맞아요.
0: 보석들. 수정도 참 종류도 많고.
1: 맞아요.
0: 또 그 기술이 정말 깊고 다양하고.
1: 맞아요.
0: 화려하고 볼만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는 또 체험형 공간도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0: 예.
1: 그 서양에서 마녀 주술사분들 나오면은 이렇게 막 수정 구슬 갖다가 막.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막 보여줘라 하면서 막 맛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백수정 구슬을 직접 만져보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6월 20일부터는요, 전시와 연계해서 매주 주말에 개인과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천연 보석 수정 팔찌 만들기 체험 같은 것들도 무료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0: 그렇죠.
1: 네, 보석박물관 꼭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지인들이 지금 부산에서 익산으로 넘어올 건데 그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1: 네.
0: 무료더만요.
1: 그래서 보석박물관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0: 네.
1: 됩니다.
0: 오.
1: 그리고 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실까요? 익산
0: 네.
1: 보석박물관.
0: 아, 맞아요.
1: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그래서 그 관람 시간 네,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안에 들어가시면 시원하니까 이렇게 더울 요즘 같은데 구경하시면 너무 좋죠.
1: 관람료가 있어요, 선생님. 있는데 3,000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니까 가셔가지고 또 보석의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0: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은
1: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가 이번에 하는 그 토크 프로그램에 전시 설명하고
1: 네네네네.
0: 체험 이 토크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 보석박물관 네. 안에 있는 그 수정이 필요해 전시하고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보석박물관은 저희도 가봤지만 익산 IC 근처에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네. 네. 가보시면 아이들 또 체험할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 주말에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0: 예.
1: 가봐야겠습니다.
0: 예.
1: 조만간.
0: 예. 정말 가보고 싶네요.
1: 네네, 그러니까요.
0: 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 청년 창업 교류 플랫폼을 가동해서 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창업가분들이 로컬 브랜드 회사와 연계가 돼서 그런 교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이 청년 인사이트 솜솜 살롱이라고 합니다.
1: 솜솜 살롱.
0: 네, 이름이 좀 재밌죠?
1: 네네. 네.
0: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익산 외 지역에 거주하는 18살부터 39살 되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창업가분들과 브랜드 운영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콘텐츠와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 저는 그러면 안 되겠네요.
0: 왜요?
1: 익산 내 거주자여가지고 안 되겠네요. 아쉽네.
0: 브랜드 운영자 아니신가요?
1: 재미보라 운영자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난 4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 1회차의 프로그램에서는 작은 브랜드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2회차인 5월 30일에는 차, 우리 T 있죠, T.
1: 티.
0: 프로그램 같은 차, 각자의 방식으로 우려낸 청년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가지고 했어요. 참고로 이제 3회차도 6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1: 네네네.
0: 저희는 익산을 새롭게 바라보고 나만의 로컬 여행 코스를 짜고 관광 굿즈를 직접 개발하는 제작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1: 그렇구나.
0: 이 솜솜 살롱은요. 지금 11월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운영이 됩니다. 이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익산 청년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청년 일자리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1: 네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지역이 인구 소멸도 문제이기도
0: 맞습니다.
1: 하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고 이러는데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결말을 맺어서 익산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익산의 자랑할 만한 로컬 브랜드 같은 거 많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진짜로.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력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익산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미
0: 제
1: 감기가 올 맞나요? 선생님? 아니죠? 자, 마스크 쓰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진짜 익산에 살다 보면은 뭐 역사적 자원, 문화 관광 자원 너무 풍부하니까 또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전달 드릴게요. 익산 백제의 역사 문화 벨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정책 개발 프로그램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요. 백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익산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팀 모집은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되고요. 익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정책 개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희망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이제 백제의 역사와 이런 문화를 살린 관광 자원을, 관광 코스 같은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참여해보는 것도. 그리고 또 작년에도 희망연대에 그렇게 접수했던 축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미륵사지 일원에서 하루에 다 몰아서 해보는 체험 데이가 또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희망연대의 이 프로그램도 어떠한 또 여행 코스나 관광 자원이 정책이 발굴될지 또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2027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 확대를 통해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27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업은요. 기존에는 11월에 진행되던 신청 시기를 개정이 된 지침에 따라서 6월 달부터 당겨서 접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G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고 방문은 6월 11일부터
1: 7월 10일
0: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네네네. 방문 신청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예요. 네네네. 네.
0: 지원 대상은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익산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고요. 지원 품목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태비, 퇴비 등 부수교, 부숙유기질비료 2종입니다. 이제 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공급 물량을 확정을 한 다음에 비료는 내년 1월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공급 시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 지금 신청을 하는데 그 비료의 보급은 2027년에 그렇죠. 보급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0: 이게 다니시다 보면 길가에 이렇게 농업 비료가 쌓여있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1: 밭 같은 데 막 쌓여있는 거 본 것 같아요.
0: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것도 그 자기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급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워낙 막 넓은 데를 많은 분들 이제 시키면서 배달 서비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작물마다 또 그렇죠. 비료를 또 살포해야 되는 시기가 다르니까.
0: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1: 그렇구나. 잊지 말고 신청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좋습니다.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1부 지금 익산에서 익산의 소식을 함께 전하는 코너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저희가 네. 네, 전할 소식이 많아서 네 이번에는 빨리빨리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민선 9기 시정 밑그림 익산 시민과 함께 그린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선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1: 그렇죠.
0: 이제 당선자가 나오셨죠.
1: 네, 최종호 당선자.
0: 네, 당선인이 나왔죠. 그래서 그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오는 7월 3일, 네, 오늘 녹화 송출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네, 이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익산시 시청 홈페이지 내 참여 소통 분야의 시정 목표 및 방침 의견 수렴 게시판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종 시정 목표 및 방침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내고 싶은 의견 하나 있으세요, 혹시?
1: 글쎄요. 뭐 지금 딱히 아무래도 저는 뭐 그냥 좀 러프하게 그냥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좀 많이 좀 개발이 돼서 청년들이 좀 더 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제안을 정책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0: 맞아요. 어우,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적극 좀 이번 민선 9기 네, 시정에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익산시가 도로나 이런 게 좀 굉장히 너무 비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아스팔트나 이런 도로나 인도가 균열이 가 있고 포트홀 그런 게 너무 많고 그 도료가 원래 야광에 좀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좀 반사돼서 보여야 그렇죠. 되는데
1: 예.
0: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1: 맞아요.
0: 너무 교통이나 이런 게 보행자나 운전자 다 좀 위험한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그런 것 좀 정비도 좀
1: 좋아요.
0: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이런 게 그런 의견이 이제 이번에 지금 의견 수렴하는데 뭐 며칠 전화로 뭐 3, 4일 내지는 뭐 며칠 그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 누리집에 자기 의견을 게시하고
0: 그러니까요.
1: 글을 달고 이렇게 공감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정말 정책의 중요성과 또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잡혀줄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네, 저도 적으러 가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무래도 도시가 도로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1: 그럼요.
0: 보기도 좋고 그래서
1: 맞습니다.
0: 도로 정비가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1: 네.
0: 네.
1: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우리 익산에는 농촌이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익산이.
1: 그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농업기계화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일손
0: 맞아요.
1: 부족으로
0: 맞아요.
1: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업기계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사업비를 전격 투입하고 농민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사계 권역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0: 그래요?
1: 예, 이게 지금 스마트화 시키고, 또 배달 서비스도 추적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 농기계 구입하려면 부담이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비싸죠.
1: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0: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1: 그래서,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그 시기에 그 농기계를 빌려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0: 그렇죠.
1: 다른 사람이 쓰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4개 권역의 사업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전문 인력도 더 확충을 시켰어요.
0: 네네.
1: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또 기계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0: 그래요.
1: 특히나 그
0: 그래요.
1: 뭐 트랙터는 뭐 기본이고
0: 필요하죠.
1: 뭐 파이프 밴딩기 구부리는 것들 그런 것들 해서 신규 장비가 12종 32대가 확충됐다고 합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또 그 권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부 네네. 분소에는 시설 하우스용 보행 관리기라고 그런 기계가 있고요. 또 소형 트랙터를 남부 쪽에는 보리 진압기하고 배토기 이런 것들을 지역 영농 특성에 맞추어서 인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1: 또 3월부터 6월까지는요. 영농 성수기예요.
0: 맞아요. 유미쌤 요즘 바쁘시지.
1: 그러니까 우리 농부.
0: 네.
1: 우리 농부가 지금 안 오고 있어서 제가 대신 소식을 전하는데.
0: 네네. 맞아요.
1: 토요일 날도 특별 근무를 실시해서 즉기 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그리고 최근에 그 중동 전쟁 여파로 농자재하고 유류비가 급등을 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임대료를 또 50% 감면 혜택도 전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이야.
1: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거리에다가 또 이게 배달 기계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 기계 배달을 화물 운송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배달 수수료도 시비로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오.
1: 우리 익산에서 참 이렇게 중요한
0: 그러니까요.
1: 서비스를 진행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1: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참 이게 또 농사 해보신 분들은 더 체험을 하실 텐데, 공감을 하실 텐데,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힘들어요.
0: 힘들죠.
1: 그리고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자분들이에요. 밭농사를 하면 젊은 사람도 힘든데, 특히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밭농사를 기계화 시켜야 돼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0: 그렇죠.
1: 올리자.
0: 그렇죠. 네.
1: 그래서 또 대행 서비스도 많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산, 여산 지역은 저 양파가 주산지인데 양파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반농업 기계화 우수 모델 지원 공모 사업에 당당히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양파를 정식기, 양파 이제 심는 그 기계에 12대를 포함해가지고 7개 종류의 24대의 농업 기계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현장에
0: 그렇구나.
1: 바로 보급. 합니다.
0: 오, 장기 임대 네. 되는구나.
1: 그래서 전제 양파 같은 경우에 이 심을 때 정식이라고 하는데 기계화율을 기존에서는 8%인데 이것을 44%까지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런 이런 뭐 또 영세민 영세 또 그 소농 또 소외 계층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세농들을 위해서 보행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 분무기 등 중소형 농업 기계를 올해는 한 3억 원 규모로 총 224개소 농가에 맞춤 지원을 했습니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2165 농가가 그 혜택을 본 거죠.
0: 그렇구나. 밭농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다양한 정책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탄소 중립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경유, 노후 기계, 그러니까 트랙터라든지 노후된 콤바인들을 조기에 폐차를 또 시키고요. 또 농업용 면세유도 구입을 해서 신속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0: 네네, 조심해야죠.
1: 안전사고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예방교육을 뭐 말로만 해서 된 게 아니라 현장 실무, 안전 직접 농업인들을 200여 명을 지금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시키고요. 또 그 관련된 인원들한테도 직원들에게도 교육, 직무 역량 교육을 1년에 10회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각적인 안전조치도 빈틈없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그 농기계가 야간에 추돌되는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운기하고 트랙터에 드기급 160여 대의 안전등화장치를 부착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0: 네네네.
1: 이런 참 안전과 관련된 많은 정책이 잘 지원되고 있어요.
0: 진짜로 그 옛날 시골 그 농사 많이 짓는 시골 도로를 가다 보면 그
1: 위험해요.
0: 조명이 야간 조명이 없는 없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에.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우리도 이게 시골 다니다 보면 도로는 좋아졌고요.
0: 맞아요.
1: 어둡고요.
0: 정말.
1: 차는 좋아졌어요.
0: 어두워요.
1: 차는 빨라졌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 시골 가면 그 속도를 줄여야 돼요.
0: 맞아요.
1: 그 잘 준수해야 됩니다. 시골 이렇게 밤에 차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막 높였다가는 아주 위험합니다.
0: 그래서 요즘에는 시골도 어르신들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속도 카메라 같은 것도
1: 제한구요.
0: 단속 카메라 같은 것도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미쌤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그 트랙터 같은 것도 논에서 빠지거나 엎어져 버리거나
1: 그렇죠.
0: 이런 사고들도 많더라고요.
1: 많습니다.
0: 그래서 유미쌤도 이제 차가 빠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렉카차 같은 것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1: 네네.
0: 그 농부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저도.
1: 저도 한번 빼주는 적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1: 트럭이 빠져가지고.
0: 아, 그래요?
1: 유미쌤 전화가 와서 가가지고 제가 빼준 적이 있어요.
0: 뒤에서 막 미셨어요, 같이?
1: 아니요. 하여튼 운전을 막 이렇게. 그
0: 운전을 잘 하셔가지고.
1: 여기까지.
0: 영웅담은 여기까지. 아, 그렇구나. 네네.
1: 다음 소식 가시죠.
0: 네네. 아, 또 농사의 소식.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마동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인문학 여행 소식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인문학.
0: 네, 네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인문학 주제가요.
1: 네.
0: 풍수지리와 한의학이 주제예요.
1: 오.
0: 관심이 좀 가시죠?
1: 네. 사실은 네. 제가 이거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0: 오.
1: 저녁에 하거든요.
0: 네, 빨리.
1: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0: 빨리 신청하세요.
1: 네.
0: 요즘은 또 MZ세대 젊은 분들도 풍수지리나 한의학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1: 오늘 오전부터 했어요.
0: 그래요?
1: 사실은.
0: 그러면 빨리 신청해야겠는데. 네. 네. 7월 15일부터요.
1: 네.
0: 2016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마동 도서관에서 기운을 읽고 삶을 다스리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통적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삶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이 됐고요.
1: 네.
0: 1부는 풍수지리고 2부는 한의학 편이에요. 그래서 풍수가 이제 주거 환경과 삶의 그렇죠. 관계하고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2부 한의학 편에서는 한의학을 통해서 건강과 삶의 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 아, 그렇죠. 한의학을 통해서 건강.
0: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7월 15일부터 펼쳐지는 교육이고요.
1: 네.
0: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 음흠.
0: 익산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니까
1: 네.
0: 이미 다 찼을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0: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혹시 빈자리 있는지도 한번 네. 문의해보시고
1: 예.
0: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익산 도서관에서는 진짜 다양한 교육이 많아서
1: 맞아요.
0: 참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네. 한의학도 또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한테 쑥쯤이나
1: 그렇죠.
0: 효소찜질 이런 게 또 유행이어가지고 또 이 수업도 궁금하네요. 저도.
1: 네, 네. 그럼 다양하게 많으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아요.
0: 네네. 알겠습니다. 참여해보겠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0: 네.
1: 이제는 말씀 조금 전에 했지만 이제는 치매 가족. 치매와 관련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그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것이죠. 예.
0: 네.
1: 시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의학, 치매 가족을 위한 한의학 힐링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0: 네네.
1: 오는 7월 7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치매 안심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 2회 진행됩니다.
0: 네네.
1: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 있다고요?
0: 치매 안심센터는요.
1: 네.
0: 모현동 원광여고 맞은편에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3층에 있습니다.
1: 네. 예,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도 인지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시작하고요.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상담 그리고 좋아하시는 총명침 시술.
0: 제가 좋아하나요? 네네. 침 좋죠.
1: 그리고
0: 네.
1: 명상.
0: 오 좋죠.
1: 그리고 또 기공 체조. 이런
0: 좋지.
1: 기공 체조 아시죠? 체조인데 기공 체조.
0: 네, 기를. 네.
1: 그런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 참여하신 분들은 인지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심신의 안정을 돕고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0: 네네네. 네.
1: 그리고 익산시 보건소에서는 치매 가족뿐만 아니라 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볼까요, 한번?
1: 뭐 상반기에는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날리자.
0: 발음
1: 톤이 재밌죠.
0: 네네.
1: 또 한방으로 관절 튼튼.
0: 예.
1: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높은 참여율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0: 캬, 좋네요.
1: 사실 이러한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아, 네네. 네. 캬, 총명침이 어떤 건지 한번 맞아보고 싶긴 한데.
1: 아유, 아니,
0: 궁금하네요.
1: 제가 볼 때는 안 맞아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아직 총명한가요?
1: 네, 예.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아, 네네.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경도 인지장애를 겪으시는 분들께는 이 프로그램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1: 치매도 이게 프로그램 많이 보았지만 먼저 가서 빨리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상담을 하고
0: 맞아.
1: 빨리 그 약을 드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치매가 훨씬 그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0: 그렇죠. 네. 미리 이렇게 먼저 교육에도 참여해보고 그러면서 그렇죠.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가져온 소식인데요.
1: 예.
0: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1: 무슨 분유?
0: 이 조제분유라는 말씀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1: 네.
0: 이 조제분유가 쉽게 말해서 분유예요. 아이들이, 아기들이 모유 대체해서 분유를 마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 분유인데요.
1: 네.
0: 네,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확대해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1: 아, 예.
0: 네.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가 이번에 확대 대상이 되었는데요. 네, 기저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존은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였는데 100%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1: 아, 예.
0: 네. 조제 분유는요.
1: 네.
0: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아동 복지 시설 위탁 가정에서 보호 중인 영아에게 추가 지원이 됩니다. 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 분유 월 11만 원이고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에서는요. 정부 지원에 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제가 아직 임신 출산을 안 하긴 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한창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바우처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임신했을 때 검사받을 수 있는 이런 바우처 같은 것들이 지원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네, 모르는 궁금한 것들은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네.
1: 좋은 참 사업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또 다음 소식 이제 제가 마지막 소식이네요 오늘.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우리 백제 왕궁 박물관 아시죠?
0: 네.
1: 백제 왕궁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우리가 거기 가면 그 느린 편지라고 해서 편지를 쓰고 나서 바로 엽서를 제공해 드리는데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연말에
0: 맞아요. 네,
1: 집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0: 맞아요.
1: 관광객들을 본 게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이게 무료로 나눠드리면
0: 네네네.
1: 나눠드리고 했는데 홍이 너무 좋아서
0: 맞아요. 좋아하시죠.
1: 예, 예, 그래서 이 백제 왕궁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연말까지 이어가시는 거죠.
0: 네, 그렇죠.
1: 그것도 어디서? 천년 백제 왕궁에서.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백제 왕궁 박물관이 익산 우체국하고 함께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박물관 전시를 관람한 뒤에 느끼는 감정과 추억을 엽서에 적어서 박물관 내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면요. 연말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0: 너무 좋아요. 네네.
1: 이게 2026년 익산 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해가지고 처음에는 엽서 500장이었는데요. 이제 그게 모두 소진이 돼서 이제 관심이 높은 거죠. 그래서
0: 네네.
1: 이번에는 그림 엽서도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장수도 더 늘려서 600장을 새롭게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해보실 수 있도록 한답니다. 디자인도 엽서 디자인 또 새롭게 바뀌었대요.
0: 어허.
1: 그리고 또 안내 문구를 최소화하고 필기 공간을 넓혀가지고 편지를 쓰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0: 네네네.
1: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시 관람한 후에 박물관에서 관람한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원하는 엽서를 1인 1매 받아서 미래의 본인이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이야기를 적은 뒤에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우체통에 느린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엽서는 연말 12월 31일 일괄 발송이 됩니다.
0: 아, 네네. 이 느린 우체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도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미래에 나한테 보내는 편지.
1: 뭔가 타임머신?
0: 그러니까요. 약간 타임캡슐, 타임머신 느낌이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제 연말에 딱 받아보면 느낌이 되게 새롭고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1: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생각나는데.
0: 그러니까 갑자기.
1: 쓰면 만약에 써서 이걸 다시 과거의 나한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0: 그러면 저는 로또 번호 보낼 것 같은데. 무슨 코인 사세요. 무슨 주식 사세요.
1: 아이고.
0: 보낼 것 같은데.
1: 그럴까요?
0: 지금 그 KBS 1텔레비전, 전주 KBS 1텔레비전에서 그 익산을 탐방하는 1위 오너라는 프로그램을.
1: 아, 우리 익산이 과거에 1위였으니까.
0: 네네. 1위 오너라는 프로그램을 6월 23일하고 6월 30일에 송출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아마 8월 중으로 전국 방송으로 아마 송출될 예정이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 가보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백제 왕궁 박물관, 미륵사지, 뭐 황등에서 황등 석산 이런 것들.
1: 그렇죠. 석산.
0: 네, 다양한 네. 익산의 그런 볼거리들, 뭐 곰개나루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전국 송출되고 나면 이 왕궁 박물관에 있는 느린 편지 엽서가 600장이 금방 동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저희도 한번 가가지고 써보시죠, 선생님.
1: 좋겠습니다.
0: 연말에 저희를 위한 편지로 또. 소식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지금 익산은 또 숨가쁘게 밀린 익산의 또 소식들을 전해봤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FM93.5MHz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1부는 지금 익산 소식이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2부에서는 그냥 단신으로 우리 6월 12일에 익산 매일 패션시장 야시장 페스티벌을 또 갔다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에 대한 또 후일담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1: 좋습니다.
0: 지난 6월 12일에서 13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2016 익산 매일 패션시장 야시장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시장에 공연과 패션, 미식을 더한 새로운 야간형 페스티벌로 펼쳐졌는데요.
1: 네.
0: 12일 개장식에 저희가 갔었죠, 선생님?
1: 네네.
0: 가가지고 선생님이 또.
1: 무대로 네. 올라가진 않았죠.
0: 아, 네. 메인 스테이지를 막 휘저고.
1: 무대 아래에서 관람객들이 호응을 유도했죠, 제가.
0: 네, 아주 신나게 트위스트를 잘 추시더라고요.
1: 아, 그건 제가 그 경품을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 멤버들에게 경품, 그,
0: 네,
1: 붉은 악마, 머리띠를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몸을 불살랐습니다.
0: 네, 덕분에 아주 머리띠 잘 차고 공연 봤고요. 12일 개장식에는 또 가수가 왔었잖아요, 우리.
1: 네, 네. 김창렬.
0: 네, DJ DOC 김창렬 네. 씨가 네. 축하 공연이 왔는데, 와, 반응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1: 근데 그분은 아이들한테 돈을 이렇게 용돈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출연비가 다 써버리시지 않았을까?
0: 맞아요. 아이들이 또 그 김창렬 가수분이 막 올라와 얘들아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막 올라가가지고 신나게 막 뛰어놀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1: 아니 아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0: 어른들도
1: 붉은 악마
0: 머리띠를
1: 하신 우리 멤버들. 여기 참여 오늘 안 하신 노땡땡 선생님, 노땡땡 선생님이
0: 아주 신나게 여기 증거 사진이 다 있네요. 신나게 흔드시고 맞아요.
1: 근데 노 선생님 그날 또 맛있는 거를 많이 또
0: 맞아요 사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었죠.
1: 다음 기회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0: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좌석이 천석이라고 했는데
1: 네.
0: 거의 다 찼어요, 선생님. 네. 그쵸?
1: 네.
0: 그리고 이 매일 시장이 패션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1: 그래요. 맞아요.
0: 이번에 페스티벌을 가면서 왜 이렇게 패션쇼도
1: 맞습니다.
0: 해가지고, 이 매일 시장이 패션 특화 시장이라는 것도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1: 네.
0: 더 잘 알게 된 것도 있었어요.
1: 예, 진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0: 네네네.
1: 굉장히 칼퇴를 해가지고 일찍 가서 그 시장을 한번 쫙 돌아봤어요. 저도 지난 그 기회 때 그 시장을 제대로 봤어요.
0: 네네.
1: 패션과 관련된 옷,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나름의.
0: 맞아요.
1: 그 전통이 있는, 오래된 그런 것들을
0: 맞아요.
1: 볼 수가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럼 청바지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시장 안에서 아주
0: 맞아요.
1: 저렴하게 구입할 맞아요. 수 있더라고요.
0: 오래된 수선집도 있고,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1: 패션 모델들 나오셔서, 지금 패션쇼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0: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1: 제일 처음에 나오신 분이,
0: 웃음이 많으셔가지고. 그죠?
1: 네, 끝까지 웃음 주셨어요.
0: 네, 웃음이 많으신 또 패션 모델분.
1: 네,
0: 또 재미를 주셨고. 그 DJ DOC 노래도 또 남녀노소 다 좋아하니까.
1: 네.
0: 또 따라 부르면서 또 재밌었습니다. 또 끝나고는 또 신나는 또 EDM 공연도 있었잖아요.
1: 내가 너무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0: 네, 먼저 가신 거예요.
1: 네, 너무 제가 EDM까지는 제가 소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EDM 공연도 있었고 또 케밥과 양꼬치 같은 글로벌 음식들.
1: 아이 그 노땡땡 선생님이 케밥을
0: 사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또 익산 중앙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탕수육도 맛있게 먹었고요.
1: 네. 먹었죠.
0: 같이 먹었죠, 선생님.
1: 나 가고 난 다음에 먹었나 싶어서.
0: 아니요, 다 같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었고 정말 재밌는 축제였던 것 같아요.
1: 주변에 회사 동료분, 직장 동료분들 중에서도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또 가보고 싶다고.
0: 그러니까요.
1: 찾아다니신 분도 있어요.
0: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에 그 중앙동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가 진짜 많은데, 가보면 그냥 항상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사람도 항상 많아요. 가다 가보면은. 그래서 올해는 좀 중앙동 일대나,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못 갔던, 올해도 아마 했나?
1: 여기
0: 남부에도 또 포차 축제랑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1: 훌륭하십니다.
0: 저희 함께 재미보라 팀 또 함께 가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훌륭하십니다.
0: 네. 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2: 하나, 둘, 원, 투, 쓰리.

0: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있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1: 안녕.
0: 안녕.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비 오는 날 산책을 좋아한다.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참 채플린다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던 희극배우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외로움과 슬픔도 있었겠죠.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전주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있고 언제든 비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계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비는 참 이상하죠. 막상 내릴 때는 우산도 챙겨야 하고 길도 적고 몸도 마음도 조금 무거워지지만 가끔은 사람의 마음을 솔직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 넘겼던 마음도 비를 떠올리면 문득 생각나고 바쁘게 지나쳤던 감정들도 잠시 발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채플린이 말한 비 오는 날의 산책은 단순히 비를 맞으며 걷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날씨가 있죠. 맑은 척하고 있지만 조금 흐린 마음,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속으로는 젖어있는 마음, 또 주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전주호는요, 그런 마음을 위해 조용한 우산 하나 펼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전주호, 오늘도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 우산.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108번째 방송, 저는 최선원입니다. 첫 곡으로 에픽하이 우산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인데요. 935 라디오 전주온은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라디오 직무체험을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합니다.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라디오 직무 체험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주제도 정해서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 세 팀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먼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학부에 재학 중인 최준서입니다.
1: 네, 최준서 학생.
3: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문학부 군산대학교 김희수입니다.
1: 네, 김희수 학생. 와우, 목소리가 중후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학부 손향완이라고 합니다.
1: 아, 네, 손향완 학생. 네. 다들 근데 너무 목소리를 좀 중하게 깔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분위기가 좀 다른데.
3: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비 오는 날 우리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뭐 특별히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뭐?
3: 아, 요즘 장마철이라서 감성적으로 변해가지고.
1: 아, 장마철에 감성이어서. 비가 오면 약간 좀 끄끄하기도 하지만 뭔가 비가 오면 첫사랑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3: 맞습니다.
1: 네, 네. 첫사랑이 떠오르시나요?
3: 예. 아, 네. 아련해지네요.
1: 네. 아, 그래서 오늘따라 더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먼저 떠오른 노래가 무엇인가? 이게 주제를 잡습니다. 비 오는 날 떠오른 노래 어떤 노래가 떠오를까요?
2: 저는 임현정 가수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라는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1: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 노래가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비 오는 날 들으면 차분해지기도 하면서 조금 아련한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의 감성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김희수 학생은?
3: 저는 폴킴의 비라는 노래가.
1: 폴킴의 비.
3: 예.
1: 네. 이 노래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가
3: 약간
1: 있을까요?
3: 약간 빗소리 자체가 잔잔한 이제 발라드 같이 떠오르는데 여기 노래에도 빗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노래 자체의 빗소리 같은 것. 이렇게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뭔가 정말 차분해지기도 하고 ASMR 요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네. 그래서 더 그런 노래가 떠오른다.
3: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양환 학생은?
4: 저는 스윙스의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이라는 노래.
1: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4: 네, 네. 이 노래가 굉장히 힙합적이고 뭔가 좀 신나는 노래인데 비 오는 날의 기분이 저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기분이 처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기분을 좀 업 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다른 분들은 좀 감성적인 거였는데 약간 비가 오면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처진다 그런 느낌이 드는가 보네요.
4: 맞습니다.
1: 네네. 왜 그러세요?
4: 약간 제가 좀 비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1: 혹시 비 오는 날 뭐 누구 첫사랑에게 차였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4: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제가 아픈 데를 너무 콕 찔러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손영원 학생은 비 오는 날이 굉장히 싫을 것 같고.
4: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1: 그렇죠. 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그 사전에 그 미리 얘기했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일수 학생은
3: 저는 약간 비 오는 날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1: 왜요?
3: 집에서 쉬는 거는 좋은데 밖에서 이동하면은 신발이 젖거나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1: 네.
3: 비 오는 날은 근데 웬만하면 집에서 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집에 있는 거. 근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직무 체험하느라고 한 4일 동안 비 오는 날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들었겠네요.
3: 아닙니다. 그건 이제 차라는 이동 수량이 있어가지고.
1: 그렇군요.
3: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준서 학생은?
2: 저는 반반, 저도 좋아하기도 하면서 싫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왜요?
2: 집에서 에어컨 비 소리 들으면서 책 읽는 거는 좋은데 밖에 나가면 옷이 젖기 때문에 좀 싫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굉장히 어떤 그 창가나 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그 비 한 가운데를 들어갔을 때는 옷이 젖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그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1: 비가 오는 날은 뭐 집이나 카페의 큰 창가에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3: 예, 네. 맞습니다.
1: 여러분들 이 장마철에 가장 불편하거나 곤란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3: 아, 꽤 있습니다.
1: 네, 어떤 순간이었나요?
3: 제 옷을 젖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옷이 젖으면 빨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3: 근데 빨래를 해도 이 빨래가 잘 안 말라가지고 습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이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게 가장 큰... 혹시 그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3: 제습제를 집에 한 6개 정도 깔아두면은
1: 아, 제습제를 많이 예. 네, 습기를 좀 빨아들이는
3: 맞습니다.
1: 우리 준서 학생은?
2: 저는 일단 밖에 나가는 것 나가서 이제 있는 공기 습도가 굉장히 저를 불쾌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했던 거
1: 같습니다. 네. 바깥의 그 장마철의 습기의 공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라는 거군요. 네. 우리 형원 학생은?
4: 외출할 때 깜빡하고 우산을 안 챙겼을 때 그때 이제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곤란함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1: 아, 네. 보통은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면 이 가지고 나갈 텐데 요즘 일기예보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4: 네, 맞습니다.
1: 네네. 가지고 나갔다 또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4: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군산대 미대학부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지금까지는 약간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였지만 또 나름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에 어떤 감성이 또 있기도 하고
3: 맞습니다.
1: 또 특별한 또 추억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네.
1: 비 오는 날 특별히 떠오른 추억이나 장면이 좀 있을까요?
2: 저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비를 맞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옷도 젖고 운동장도 미끄러웠는데 그때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웃으면서 뛰어다녔던 게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때 비 맞을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를 맞으면서도 처음에 맞을 때는 조금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내 몸을 적시면 그다음부터 그게 굉장히 또 일종의 뭐랄까 좀 쾌감이기도 하고 좀 시원함도 있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희수 학생은?
3: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썸 타는 친구랑
1: 썸 타는 친구
3: 밥을 먹고 나왔는데 때마침 비가 내려줘서 편의점에 혼자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우산을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사서
1: 하나만
3: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쓰고 갔던 기억이.
1: 네. 하나만 산 이유는 돈이 없어서?
3: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붓기 위함. 저만의 플러팅 방법이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향환 학생은?
4: 저는 유년 시절 때 잠깐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이제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좀 자주 생각이 납니다.
1: 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뛰었을까요?
4: 그만큼 열정이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1: 그래요. 네. 그때는 비 오는 날 막 뛰기도 했는데, 지금은 비 오는 날 뛰라고 하면.
4: 네, 네. 걷기도 싫습니다.
1: 걷기도 싫습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비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하고 굉장히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지금 장마인데, 여러분들, 장마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계절일지, 여러분들 한 단어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멈춤? 멋있습니다. 왜요?
2: 일단 비가 오면은 밖에 나가는 빈도도 줄기 때문에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1: 여러 가지 막 비가 안 올 때는 활동을 하는데 장마철은 약간 활동을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군요. 네, 우리 김유수 학생은?
3: 저는 감성인 것 같습니다.
1: 감성, 감성.
3: 예. 네.
1: 어떤
3: 빗소리를 들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도 듣고 싶어지고
1: 네.
3: 추억도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감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향환 학생은?
4: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전쟁요? 어, 특별한. 왜 그렇죠?
4: 이거는 이제 출퇴근길에 양말과 바지 밑단을 사수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뭐, 이렇게.
4: 네, 제가 좀 긴 바지를 자주 입는데, 이제 바지 밑단이 끌리는 바지를 자주 입는데, 항상 장마철에 바지가 젖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어, 보통 이런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반바지나 칠부 바지를 많이 입지 않나요?
4: 제가 근데 반바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은 군산대학교 미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장마철을 조금 더 잘 보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저는 저만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방법들. 네. 희수 학생은?
3: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만약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신발은 꼭 그 장화를 신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아, 장화.
3: 예.
1: 아, 네. 젖지 말라고.
3: 장화나 워커 정도.
1: 워커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형원 학생은요?
4: 저는 그냥 우산 잘 챙기기 정도. 우산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까먹지 않기.
4: 네, 까먹지 않기.
1: 또 잊어버리지.
4: 네, 잊지 않기.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방송계 직접 생방송에 출연해 주시니까.
2: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색다른. 너무 이렇게 조용히 하신 것 같아, 네. 아.
3: 굉장히 떨립니다.
1: 아, 떨려요?
3: 예.
1: 네. 와, 목소리는 안 떨리고. 네, 알겠습니다. 형원.
4: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잘 어울립니다. 네, 세 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추천하는 곡 뭐가 있을까요?
2: 저희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비와 당신.
2: 네,
1: 네. 그 라디오 스타의 OST로도 나왔던
2: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1: 아.
2: 이무진 가수님이 리메이크로 불렀던 노래인데.
1: 아, 제가 그 다른 노래를 좀 준비를 했는데.
2: 아, 네. 럼프피쉬 노래도.
1: 아,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박중훈 버전의 OST. 아, 네. 아, 괜찮을까요?
2: 아, 네, 그건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1: 네,
2: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와 당신, 네, 들려드리도록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방중석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1팀과 장마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 오는 날의 음악, 그리고 추억, 불편함, 뭐 마음의 날씨까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비가 오는 계절에는 뭐 괜히 생각도 좀 많아지고 평소보다 마음속 고민들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요즘 생각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팀이 준비한 주제는 고민 상담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조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26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0: 네, 26학번이면 신입생이네요.
1: 네, 신입생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2: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부 23학번 문성훈입니다.
0: 아, 문성훈 학생 23학번.
2: 네, 맞습니다. 네,
0: 군대를 갔다 온.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야. 여러분들 오늘 고민 상담소, 뭐 고민 이런 주제를 가져보셨어요.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저희가 오늘 이 고민 상담소라는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보면 이 대학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긴 방학이 또 있는데 이 두 달이라는 긴 방학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싶다. 아, 본인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딱 1학년 1학기만 해보고 바로 두 달이라는 방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네.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토익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토익이 방학이니까 뭔가 쉼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 문성훈 학생은요?
2: 저는 곧 있으면 국토대장정을 가기 때문에 가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0: 아, 국토대장정이요? 아, 그 특별한 건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제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봤습니다.
0: 아, 학교에서 가는 거군요. 어디서 네. 어디까지 가는 거군요?
2: 아마 해남으로 가는데 저도 자세한 건 아직 잘 몰라서.
0: 아, 네. 보통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쫙 위에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서울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게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 남북으로 종단하는 그런 횡단하는 그런 대장정이군요.
2: 네, 네
0: 괜찮으시겠어요?
2: 네,
0: 네, 잘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 우리 희수 학생은 김현수?
1: 네,
0: 네. 지금 토익에 대해서 공부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영어에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영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그래 지금 뭐 특별하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1: 이제 7월 이제 방학에 하는 저희 학교에서 하는 모의 토익을 신청해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하면서 점차 점수를 올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그 대학생 때 토익 공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요즘 토익은 뭐 어떤 경향이 있나요?
1: 요즘 토익은 학생들이 약간 영어를 하려면 무조건 일단 해보는
0: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과거에는 그 이렇게 듣기나 쓰기 뭐 이런 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회화 쪽으로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1: 요즘은 좀 다양한 영어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일자리나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고민,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즘에 고민과 관심사가 하루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1: 일단 저는 무언가에 대한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를 좀 더 올려준 것 같습니다.
0: 아, 도전하고 싶은 욕구?
1: 네. 네.
0: 그런 게 더 많았고요. 우리 성훈 학생은?
2: 저는 국토지장정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늘 런닝과 꾸준한 운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아, 체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니까 지금 네. 준비를 좀 하고 있군요. 언제 가시나요?
2: 7월 20일에 가고 갑니다.
0: 아, 7월 20일. 예, 얼마 안 남았네요.
2: 네.
0: 네네. 그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먹어서
2: 네.
0: 네, 네. 영양분도 좀 보충해 놓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사이면서 또 고민이 동시에 고민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두 달 동안 토익만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0: 이제 네.
1: 다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이제 제 꿈이 촬영 감독이다 보니까
0: 아.
1: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좀 여러 개 찾아보고 있습니다.
0: 아, 요즘 뭐 보고 계신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실까요?
1: 지금 이제 어제 다 봤는데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방송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딱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니 드라마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도시남녀의 사랑법.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 요즘 뭐 고민이면서 관심사가
2: 이번 방학에 어떻게 알차게 재밌게 보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알차게 보는 게 꼭 알차게 국토 대장정 가신
2: 네.
0: 거잖아요.
2: 갔다 와서 또 그 후에 이제 8월 달에는 8, 9월 달에는 어떻게 재밌게 방학을 보낼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0: 대장정을 가서 한 일주일 가시나요?
2: 네, 맞습니다.
0: 아, 일주일 갔다 오면 또 발언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본인의 개인의 관심사나 고민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좀 더 나아가서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은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예, 성훈 학생부터.
2: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취업.
2: 네.
0: 네, 그렇죠. 네, 취업. 뭐 근데 대학생들이 뭐 대학생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뭔 꿈을 가자는 시점인데 들어가자마자 요즘 또 취업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지만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하고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한번 부딪혀봐라. 공모전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위해서는 일단 뭐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뭐 실패도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고민들을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 본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털어놓은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까 뭐 했던 우리 성훈 학생.
2: 네. 저는 일단 한번 아무거나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대학생들 사이 어떤 신조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나 표현이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건 아무래도 걸그룹 리슨의 멤버 중 한 명이 이제 원희가 했던 야호 이게 가장 지금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0: 아 야호. 네. 야호 야호는 산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1: 좀 톤을 다르게 야호 이렇게. 아,
0: 어른 때 이런 용어를 써야 되나?
1: 기분이 좋을 때나 이제 딱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V를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딱 내밀면서 야호 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0: 아, 그 약간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하는 표현이군요. 본인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1: 네, 저도 요즘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럼 성훈 학생은 소개해 줄 친조가 있다면?
2: 저는 약간 야르 아니면 샤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야르 샤갈. 네. 제가 SNSL인가요?
2: 뭐 네, 그런 것 좀 요즘 밈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0: 아, 본인은 그런 용어들을 쓰시나요?
2: 네, 가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요즘에 그 신조어들을 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 유행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유행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신조어는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서 아, 요즘에는 좀 어렵다. 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런 신조어가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이제 이 신조어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좀 잦은 어린 친구들한테서 먼저 생겨나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분들은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못 알아들여서 세대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신조어에 대한 좋은 뜻들을 알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 같이 어머니와 아이들 세대에 좀 세대 차이가 줄어들면서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약간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서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요?
2: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요즘 표현 하나를 좀 고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 분 중에 누구나 한 번.
1: 저는 이제 딱 하나만 한 소개해드린다면 아까 말한 야호를 한번 아,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분 좋을 때 네. 뭐 한번 잘 표현해 주시죠.
1: 야호.
0: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으실 때 오늘 야호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1: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와서 한번 라디오에 진짜 생방송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한 번쯤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드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성훈 학생?
2: 저도 색다른 경험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번 또 이런 이거를 또 생방 라디오를 해볼 수 있을지
0: 언제든 도전해보셔도 가능합니다.
2: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1: 예,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최애나님의 캐치캐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최애나 씨의 캐치캐치. 뭐 이 노래를 특별하게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학과에서 진행한 미디어 문화학부 릴스 공모전 대회가 있었습니다.
0: 아, 네네.
1: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MT 때 이 노래에 맞춰 추고 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230만 조회수가 나와서
0: 오!
1: 한번
0: 230만이요?
1: 네. 한번 제가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릴스 하나 하나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0: 아,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팀과 함께 그 문성훈 김현수 학생과 함께 요즘 대학생들 관심사 그리고 MZ세 신조어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민 상담이라고 해서 꼭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일상에서 조금 더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최애나님의 캐치캐치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You love me, you miss me, you tell me I'm beautiful, baby.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군산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이 팀과는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사, 뭐 고민, 그리고 신조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도 결국은 크고 작은 선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 우리가 뭐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 아주 사소한 선택 같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군산대 미디어학부 학생들 3팀과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선택의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향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 건지, 뭐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런 뭐 시험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팀 학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미디어문학부 이제 4학년 1학번 재학 중인 박래윤이라고 합니다.
0: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박래윤 학생. 네.
2: 아, 저는 미디어문학부 1학년 재학 중인 김건이라고 합니다.
0: 아, 1학년 김건 학생. 네. 지금 뭐 세 팀 나오는데 군산대 미디어학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우선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학과 장비와 그다음에 다양한 편집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이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0: 네, 뭐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뭐 그 장비도 많이 갖추고 있고 해서 이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 그런 학과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도 굉장히 좀 훌륭하시고요.
1: 네.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0: 네, 열정도 굉장히 많고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우선 이 생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주제로 하면은 좀 더 재밌는 주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0: 아, 좀 더 좀 진지한 것보다는 좀 재미, 예, 뭐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는가? 밸런스 게임.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여름에 여행을 간다면 산과 바다, 둘 중 어딘? 하나, 둘, 셋.
2: 저는 바다 선택하겠습니다.
1: 저도 바다.
0: 아, 바다. 왜일까요?
1: 산 같은 경우 여름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많은 벌레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0: 아, 벌레.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시원하게 몸에 물을 적시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김건 학생은요?
2: 아, 저는 이제 여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닷바람 이제 맞으면서 걸으면 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전에 뭐, 근데 여름산 겨울바다. 뭐, 네. 아,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벌레를 좀 싫어하시나 봐요?
1: 벌레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0: 아.
1: 뭐, 찝찝한데 이제 벌레들이 윙윙 거리면 이제 불편도 하고 이제 불쾌하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산과 바다 중에서는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집에 갔다라고 한다면 뭐 딱 하나 골라야 한다면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자, 하나, 둘, 셋.
1: 짬뽕 하겠습니다.
0: 짬뽕.
2: 저는 짜장면 하겠습니다.
0: 아, 둘이 나뉘었습니다. 우리 박내훈 학생은 왜?
1: 짬뽕의 경우 저는 또 음주를 살짝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속을 쫙 내려줄 수 있는 해장용으로 짬뽕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반주 한 잔 하면서 또 먹을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김관 학생은
2: 저희 짜장면에 살짝 부담 없이 좀 먹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뭐 이렇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짬짜면을 시켜 드시는 때도 있나요?
1: 저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시킵니다.
0: 아, 반반이 아니고
1: 한 그릇씩 두 개로 시키고.
0: 오, 가능하실까요?
1: 네.
0: 어, 그렇군요. 네.
1: 좀 대식가여가지고.
0: 아, 그렇군요. 네. 김건 학생은?
2: 저는 그래도 하나만 먹는 게 뭔가 아, 섞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0: 네. 그럼 매번 짜장면만 드시나요?
2: 그냥 번갈아가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
0: 아, 번갈아가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좀 나눠 먹자라고 한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더 좋을까요?
1: 친구들과 나눠 먹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해본다면은 짬뽕 둘과 짜장 하나를 시키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탕수육을 무조건 시켜야 되기 때문에
0: 아 짬뽕 둘에 짜장 하나에
1: 탕수육까지
0: 탕수육까지 아,
1: 뭐.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0: 아 탕수육을 특별히 이렇게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저 항상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짜장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되고 짬뽕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여서 항상 같이 먹을 때도 탕수육, 혼자 먹을 때도 탕수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0: 김관 학생은?
2: 저도 탕수육에 꼭 들어가야 네, 약간 국물 조합처럼 무난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 군산하면 군산이 또 짬뽕의 또 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군산에 짬뽕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짬뽕 맛집들을 다 탐방하셨나요?
1: 아직 다는 못 가봤습니다.
0: 추천해 줄 곳이 있다면?
1: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이제 군산 이제 나운동인가 수송동쯤에 태성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곳이... 무조건 짬뽕을 먹어봐야 된다고.
0: 예, 제가 듣기 군산에 많이 유명한 데가 복땡땡 뭐 이런데
1: 맞습니다. 복땡땡 이제 지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먹어봤는데 아직 그 태성은 그쪽을 먹어봐야 정확히 어디가 맛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가면 꼭 한 번쯤 네, 들러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관 학생이 좀 추천해 주실 그 맛집 있다면?
2: 저는 아직 1학년이라 그 많이 가보질 못해서
0: 아, 선배들 따라서 좀 선배들 많이 안 놔주시네.
1: 좀 더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주긴 하는데
0: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조금 각자 네. 요즘 제가 좀 많이 좀 놀랬던 게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산다거나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각자가 또 이렇게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았고 돈도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더치페이 문화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전 이제 후배들과 밥을 먹을 때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재수없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로 사주는 타입이라서 더치페이 문화도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선배로서.
1: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 학생은 어떠세요?
2: 저는 뭐 친구들끼리 먹을 때면 약간 부담 서로 안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더치페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내죠.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밸런스 게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밸런스 게임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평생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서 살기 그리고 계단이 없고 엘리베이터만 있는 30층 집에서 살기. 즉 쉽게 얘기하면 5층은 매일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요. 또 30층은 계단이 없어서 엘리베이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실지. 하나, 둘, 셋.
1: 전자 하겠습니다.
0: 전자.
2: 네, 전자. 저도.
0: 전자면?
2: 아, 네.
0: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 살기. 네. 왜 그러실까요?
1: 5층이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5층 정도면은 뭐 엘리베이터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5층 정도면 뭐 충분히 지금도 뭐 이 학과가 4층이잖아요.
1: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쓰긴 하지만
0: 아,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쓰는데 네.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5층 엘리베이터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무거운 짐 뭐 이럴 때는 어때요?
1: 무거운 짐 있어도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들과 같이 이제 옮기면 이제 금방 옮기기 때문에 네.
0: 아직 관절이 팔팔한 20대여서 그렇습니다. 네. 김건 학생은요?
2: 저는 30층을 하면은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0: 아, 네. 매번 편하게 가긴 하지만 어떨 때 한번 뭐 고장이 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시는 거냐? 알겠습니다.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참 편하긴 하죠.
1: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보셨죠? 끝났죠? 이제 대학이니까 시험들 보시는데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이 시험 범위가 좁아요. 네, 적은데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수님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시험 범위는 쉽게 내지만 범위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내는 그런 교수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냥 범위를 넓게 가되 쉽게 가는 그런 중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분 중에 어떤 교수님이 더 많은지 하나, 둘, 셋.
1: 후자하겠습니다.
0: 후자. 김건우 학생.
2: 저는 전자하겠습니다.
0: 내용 학생은 왜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1: 그래도 이제 문제가 좀 쉬운 게 아무리 좀또 고생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면 되니까. 그래도 전자의 경우 제가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게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나 범위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내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또할수 있기 때문에 더 쉽다
1: 네,
0: 이렇게 생각했을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우리 김건 학생은요.
2: 저는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이제 범위가 좁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할

0: 어렵게 내시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김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1: 아,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을 중간에 시험을 왔는데 다들 잘 봐. 그러면 좀 약간 성적에 있어서 편차를 좀 줘야 되니까 기말은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밸런스 게임 이야기 해봤습니다. 뭐 산이냐 바다, 뭐 짠장이냐 짬뽕, 뭐 50층이냐 5층이냐 30층이냐, 뭐 시험 범위 좁지만 어려운 시험이냐, 범위는 넓지만 쉬운 시험이냐, 뭐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각자의 또 성향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게임을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0: 우선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해본 것도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거를 학창시절부터 아침마다 방송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그때 그 학창 기억이 떠올라서, 뭐좀 약간 감회가 새롭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멋진 후배들과 같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김관 학생은요?
2: 아, 저는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걸 평소에 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미안하고요. 네. 마지막 끝곡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0: 그 기태라는 가수와 백예슬이 부른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지
1: 오,
0: 마요라는 곡을
1: 떠나가요?
0: 선택했습니다.
1: 떠나지 마요. 뭐, 이게 약간 밸런스인데요? 갈까 말까?
0: 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노래.
1: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떠나가요, 떠나지요 마요. 마지막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공기는 무겁고 마음도 조금 처질 수 있는 계절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좋은 음악 하나, 반가운 목소리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전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선이었고요. 끝곡으로 네,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듣겠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대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 보는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7월의 길목에서 마음 그늘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7월의 하늘은 예상할 수 없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태양빛을 쏟았

내다가도요, 어느새 서늘한 바람과 함께 거센 소나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보현이는 문득 감정과 감각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마음 날씨도 7월의 하늘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타인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날아와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었고요. 혹은 제 안에서 제어할 수 없는 불안과 서운함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우산도 없이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난 아이처럼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사방이 아득해져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은 더디게 느껴지긴 했지만 흐르긴 흐르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나면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깨끗한 풍경을 드러내잖아요. 한껏 먼지를 뒤집어썼던 나뭇잎들은 더 짙은 초록으로 반짝이듯 메말랐던 대지 위로 투명한 7월의 윤슬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을 세차게 때리고 간 감정의 소나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를 맞는 동안에는 온통 축축하고 아팠지만 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라는 마음과 그 주변을 고요히 지켜준 인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감정의 소나기가 지나간 마음 풍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산책해 보려고 합니다. 7월의 첫 곡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9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연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첫 번째 보현이의 끄적임은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인데요. 단어에도 저마다 온도가 있고 때로는 달큰하거나 쌉싸름한 맛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년 넘게 원고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보현이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심코 뱉은 언어와 종이 위에 남겨진 문장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온 감정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7월에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은 화에 대한 감정사전입니다. 오늘은 화라는 화살 하나가 정면으로 언어와 감정의 눈빛으로 온전히 받아낸 날이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카로운 말이나 상황을 맞닥뜨리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사고처럼 일어난 상황이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대놓고 같이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화의 화살에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기에 본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관리를 하며 덤덤하게 상황을 넘겼는데 그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일단락되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걸어 나오는데 억눌러 있었던 감정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리고 저려왔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담담해 보였지만 심장이 놀랬는지 그 상황이 놀랬는지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만 귀에 들릴 뿐이었다. 꾹꾹 눌러 담던 속상함이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혼자 있는 공간에서 참았던 감정이 격하게 폭발하듯 아이처럼 엉엉 울 힘도 없었는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몸과 마음이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람처럼 날아온 화라는 화살이 마음에 깊숙이 박혀버린 기분이었다. 그 여지는 오래 남아있었다. 화라는 소나기가 지나간 저녁, 젖은 마음을 가만히 바라만 보았다. 아이들의 화 노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7월의 감정사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7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은 화라는 화살이었는데요. 사전에서 화를 찾아보면 불쾌하거나 억울한 감정이 머리끝으로 치밀어 오르는 상태 혹은 행동이나 성내는 부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현이는 업무상 화라는 감정과 가까이 있는 내담자를 자주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무로서의 마주하는 감정과 보현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화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은 달랐어요. 한 번쯤은 화라는 감정에 대해 보현이의 끄적임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다른 감정에 비해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소나기와 닮아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었고 예고도 없이 마음 한가운데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 스스로 화를 쏟아낸 적도 있었고요. 참고 참았던 말들이 한순간 화산처럼 터져나왔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는 후회라는 감정이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맞은 화살은 영원히 기억되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제가 화를 쏟아내고 있었던 상황이 더 많았더라고요. 어떤 인연은 보현이의 화를 받아주었고 토닥여 주었지만 어떤 인연은 그 시간을 계기로 영영 끊어지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애써 따뜻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그 말들을 덮어보려고 했지만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쌓아온 다정함마저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화라는 화살도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난 수많은 감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화가 후회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미안하다고 바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미안함을 받아주거나 그렇지 않은 선택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같은 감정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감정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꽃 같은 마음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심각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라는 소나기를 지나고 있다면 아무 종이에 화났다고 몇 번 끄적이시고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비가 그치면 젖은 나뭇잎이 더 선명한 초록빛을 품듯 우리의 마음도 아픈 시간을 지나면 주변 풍경이 더 소중하게 보여지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먹구름이 내일의 하늘까지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롤러코스터의 무지개 감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감정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시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두 번째 코너 월간 보현심인데요. 이 코너는 감정을 재촉하지 않고 그늘이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오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7월의 월간 보현심 구름도 쉬어가는 마음입니다. 보현이가 딸아이와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기록한 일기입니다. 딸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구름은 왜 계속 움직여요? 그 물음에 참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늘 떠다니는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단다. 산을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바람이 거세지면 구름의 발걸음도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거든. 딸아이는 신기한 듯 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엄마, 구름의 모습이 다 달라요. 토끼 모양도 있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뭉치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말한다. 윤영이 마음도 저 구름처럼 때로는 토끼, 호랑이, 사슴, 별, 윤영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솜사탕도 만들 수 있고 변할 수 있어. 그런데 가끔 비가 오려고 하는 구름은 회색인데 오지 않고 머물고 있으면 주변의 공기가 덥하고 습해져. 그럴 때 시원한 비가 오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고 맑아져. 윤형이도 넘어지고 화나고 울고 싶을 때 그리고 웃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땐 윤형이 마음이 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름 위를 천천히 걷거나 한바탕 울어도 되고 마음껏 웃어보기도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아이는 힘든 날이면 하늘을 본다고 했다. 크게 숨을 쉬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다. 로시의 구름 감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늘과 구름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7월의 월간 보현심은 구름도 쉬어가는 마음이었는데요. 어느덧 2026년 반을 지나 7월이 왔습니다. 문득 1월의 마음속으로 세워두었던 계획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잘 지켜온 것도 있고요. 조금 미뤄진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다른 길로 흘러온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름도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바람이 거센 날엔 잠시 느려지고 무거운 비를 품은 날엔 한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7월은 삼복의 더위가 함께 찾아오는 달입니다.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온도가 훅 올라갈 수 있는 계절인데요. 이번 달만큼은 무언가를 더 해내려는 마음보다는 여러분의 몸은 괜찮은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뜨겁지 않은지 가만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에 여러분을 맞추지 마시고요. 오직 여러분들만의 건강한 속도로 이 여름을 채워나가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신일류의 안식처 감상하시면서 7월의 마음 안식처 발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 더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 세 번째 코너는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입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가는 의자입니다. 7월에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는 갈에 채워도 채워도 목마른 감정이 주인공입니다. 갈에는 목마르게 바라고 사랑함이라는 뜻인데요. 불교에서는 욕망과 집착이 섞인 강한 갈망, 즉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꼭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은 마음, 사람을 붙잡고 싶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끝없이 붙잡아 두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집착이란 건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에서 붙잡고 아쉬워서 놓지 못하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란 감정을 붙들고 있기도 했어요.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계속 내 뜻대로만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커져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상대의 말보다도 이미 끝난 장면을 끝없이 붙잡고 있는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는데 우산을 접지 못한 채 계속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소나기가 지나간 숲은 비를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햇살이 오면 햇살을 받아들이고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비를 기억하되 비를 붙잡지 않은 마음, 가래를 조금씩 내려놓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로로의 나침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마음의 빈 의자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7월의 문장이 머무는 비늦자는 갈에 채워도 채워도 목마른 감정이었는데요.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는 말 한마디, 이루지 못했던 기대, 그리고 왜 그랬을까를 되묻는 후회까지. 어쩌면 갈에는 무언가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머물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 머무는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애쓰기보다는 아, 지금 내 마음이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어서 놓지 못하는 무언가 있었구나 하고 다정하게 알아봐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에 힘을 조금만 풀면 떠날 것은 떠나고요. 남은 것은 조용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빈 의자에는 집착 대신 여백을, 가래 대신 평온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부러워지지 않는 노래 감상하시면서 조금은 신나게 여백과 평온이란 마음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현이의 메모장 마음 그늘터 찾기 코너예요. 온전히 자신만의 쉼터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7월의 마음 그늘터는 무량수원 마음이 맑아지는 그 길을 걸으며입니다. 발 아래 나직하게 피어난 예쁜 꽃들을 보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긴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저마다의 빛깔을 반짝이는 꽃들을 마주할 때면 어느새 복잡했던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의 결이 맑게 깨어난다. 사철을 감싸는 청량한 공기와 바람 소리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하고 평온한 기분이 차오른다. 살아생전 우리 엄마의 커다란 그늘터였고 지친 마음을 누이던 다정한 숨결 같은 쉼터였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위패가 고즈넉히 놓여진 사찰이자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찾아와 조용히 엄마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나의 귀한 마음 그늘터가 되었다. 문득 사찰의 이름인 무량수원의 의미를 눈을 감고 떠올려 본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수명의 뜻을 뜻하는 무량수. 삶의 모든 유한함을 내려놓는 영원한 숨결이 마음의 번뇌를 씻어주는 고요한 숲길 위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무한한 평온함이 온전히 깃드는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원을 불러볼수록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유한한 삶의 시간을 비켜간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위패 앞에 서서 가만히 두 손을 모으는 시간만큼은 이별의 슬픔도 삶의 유한함의 경계선이 느껴지지 않는다. 엄마의 온전한 쉼터이자 지친 나의 마음의 안식처가 된 무량수원. 싱그러운 7월의 숲길을 걸으며 나는 감정의 소음을 지운 채 고요한 평정심과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다정한 미소를 가슴 깊이 추억해본다.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마음 그늘터 산책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7월의 마음 그늘터는 무량수원 사찰이었습니다. 초록의 잎사귀들이 저마다 가장 짙은 숨을 몰아쉬는 7월인데요. 발 아래 피어난 예쁜 꽃들을 따라 걸음이 멈춘 곳은 전북 부안군 상서면의 고즈넉한 품에 안긴 사찰 무량수원이었습니다. 고인돌로 277-17이라는 주소를 따라가면 그 여정을 가는 과정 또한 저는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고요. 엄마의 가장 포근한 그늘터였던 무량수원 사찰은 스님과 저희 가족 인연 자체가 연꽃과 참 많이 닮아있는 곳이기도 해요. 엄마의 온전한 쉼터이자 나뭇잎이 넓게 수놓은 보현이의 마음 그늘터가 되어준 무량수원 사찰.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찰을 나서며 마주한 발 아래 작은 꽃들마저 제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을 열심히 피워내고 있었고요. 비록 세상의 소음과 감정의 소비가 지속될지라도 무량수원에서 얻은 평정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진아의 보이지 않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노래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 감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소중하게 여겨지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오래 붙잡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계절이다라고 소리내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마음에서 맴돌고 있던 감정을 혼자 소리내어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아직 마르지 않는 빗방울이 남아있다면 오늘만큼은 서둘러 햇살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모든 소나기에는 끝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구름 뒤에는 다시 하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산책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7월 한 달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끝고 조정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현이와 마음 그늘터 산책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구성 진행이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 보현이었습니다.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것이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하나, 둘, 셋, 넷.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차 견주 소미 언니 별디예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우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수의사 이런 거 안 하시네요. 그런 거 늘 하셨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1: 담백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0: 네, 담백하게 시작을 하는 먹냥 상담소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번쯤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들으셨을 내외과 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디,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오늘은 이제 치료를 완벽히 마쳤다고 생각한 후에도 약간 재발이 잦아서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의 마음을 이제 속을 태우는 이제 질병인 방광 결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0: 방광 결석. 결석은 말 그대로 그 돌 같은 거잖아요. 장기 안에 어떤 돌, 방광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1: 네네네. 그렇죠?
0: 이제 많은 분들이 방광염 그리고 방광 결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고 좀 섞어서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둘이 의학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1: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방광염은 염증, 이제 세균 감염이나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염증과 상처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석은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돌멩이가 들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0: 염증이냐 진짜 돌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두 질환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강아지들의 경우 특정 세균에 감염돼서 방광염이 지속이 되면 또 그 세균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서 결석을 만들어요.

0: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1: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방광 안에 결석이 먼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뾰족한 돌들이 이제 굴러다니면 그 예민한 방광벽을 끊임없이 이렇게 상처를 내겠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막
1: 뛰어다니면
0: 출렁출렁출렁
1: 그 뾰족한 결석이 그쵸, 막, 벽을 긁는 거죠.
0: 그렇죠. 막 굴러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그 상처 틈으로 이제 세균이 또 침투하면서 이제 만성 방광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서로가 서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
1: 근데 그 지금도 신기한 게 인체의 신비 같은 게 장기 속에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돌멩이가 생기는 거야? 아무리 뭐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결석...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건 아니죠?
0: 그렇죠. 네, 외부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뭐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그런 기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보통 매일 먹는 사료나 간식, 뭐 영양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칼슘, 뭐 마그네슘, 인, 뭐 이런 것들 이제 미네랄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되고 남은 것들이 아마 뭉치어서 생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뭐 뒤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오겠지만 감염성 원인 때문에 방광의 pH가 바뀌면서 이제 뭉치는 경우도 있고요.
1: pH 산성
0: 맞아요. 산성 알칼리성. 네, 맞아요.
1: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다. 근데 뭐 사료로 인해서 또는 뭐라고
0: 영양제,
1: 해야 될까?
0: 영양제 칼슘, 뭐 이런 것들.
1: 네. 외부 환경들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먹는 걸 외부 환경이라도 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보면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이제 결석 수술 재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써 있습니다. 뭐 한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50%.
1: 야, 그럼 한 번 이렇게 발생한 친구들은
0: 또 생길 수 있죠.
1: 그게 50% 두 마리 중 한 마리.
0: 그렇죠.
1: 근데 진짜 빈번한. 오.
0: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연차 때 결석 수술을 했는데 또 한 1년 정도 돼서 또 수술을 하고.
1: 와.
0: 또 1년 정도 있다가 또 수술을 한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제가 주치의도 아니었고 하니까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돌만 꺼내고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이제 사료나 뭐 간식이나 뭐 이런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생긴 거.
1: 어쨌든 그 정상적인 상태라면 소변에 녹아서 몸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성분들이 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돌멩이.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이제 소변의 양도 충분하고 해서 뭐 미네랄도 다 이제 녹아서 나가는데 뭐 물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어떤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결정을 만드는 농도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1: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인데 물을 너무 안 먹어도 이렇게 미네랄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약간 과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녹이지 못하는 한계점에 다다르면 처음에 눈에 안 보이는 약간 미세 가루 결정들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이제 걔네들이 뭉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이지 않았던 미네랄 가루가 진짜 단단한 돌이 된다니까 우리 우디 말 더 들으니까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결석이 방광 안에서 자리 잡으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통증들을 유발하나요?
0: 방광은 일단 실물이 그냥 풍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되게 이제
1: 소변이 마려울 때는 부풀어 있고
0: 맞아요. 그렇죠. 이게 탄력성도 있어서 쭉 늘어났다가 이제 오줌을 저장했다가 오줌을 이제 싸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그러니까 오줌이라는 표현을
0: 소변
1: 네네 소변이라고 보통 하시는데 계속 오줌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약간 웃겼습니다. 아유 뭐 맞는 말이죠. 오줌, 소변 똑같은 말이잖아요.
0: 네네네. 별디님 약간 똥 오줌 얘기 너무 좋아하세요.
1: 단순해가지고 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0: 그 소변이 이렇게 모았다가 소변이 나가고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이 굴러다니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벽이 이제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면 통증이 있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방광이 긁혀서 아픈 고통을 표현은 네. 하지는 않은 것 같다.
0: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경험은 없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도 결석 생기면 엄청
1: 요로 결석,
0: 네,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
1: 아, 아깝다.
0: 왜요? 왜요?
1: 생겨보셨어요, 이 고통을 짐작하실 텐데.
0: 근데 이제 그냥 겪어보진 않았어도 네네. 그냥 단순히 상상만 해봐도 아플 것 같아요. 돌이
1: 네,
0: 계속
1: 좀 끔찍할
0: 도우니까.
1: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아프다. 무조건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결석의 크기가 있잖아요. 보통 크기. 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큰 결석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0: 네, 예전에 진짜 약간 엄청 작은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결정으로 시작하니까 엄청 작은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하나가 진짜 계란처럼 생긴 거. 이만한 게.
1: 와, 대박. 아니 근데 무겁기도 하겠어.
0: 그쵸. 그리고 그 친구는 방광벽도 엄청 두꺼웠어요.
1: 그럼 다행 아니에요?
0: 아니죠. 두꺼우면 탄력성이 없잖아.
1: 저는 긁히니까 네. 두꺼운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네요.
0: 계속 자극을 받아서 이제 두꺼워.
1: 굳은 살이 생긴
0: 그쵸,
1: 건가?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해. 이제 방광이 싹 늘어났다가 오줌도 이렇게 참았다가 싸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방광벽이 두꺼워서 탄력성도 이제 없으니까 저도 좀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1: 와, 진짜 아픔을 공감해야지 뭐 신기 아픔을 공감해야죠, 수의사님.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이렇게 방광염 그리고 방광 뭐 결석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소변 속 미네랄 농도가 과부하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돌멩이로 변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그 해부학적이고 화학적인 원리를 아주 깊이 우리 김정우 수의사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0: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또 알고 계셔야지 네, 다음 맞죠, 단계 맞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네, 그 다음 단계 들어가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다음 단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방광 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희 앞에서는 소변 속 미네랄 가루들이 뭉쳐서 단단한 돌멩이가 되는 수의학적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우디, 다음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짚어주시나요?
1: 동물은 아파도 사람처럼 이제 말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0: 그쵸.
1: 특정 부위를 가리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행동의 미세한 변화를 잘 관찰하셔야 하는데, 이런 이제 신호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0: 신호를 알아채는 법 이런 거 말씀하시는
1: 맞습니다.
0: 건가요? 네. 가장 먼저 보호자 눈에 띄는 대표적인 행동 변화 이런 거 있을까요?
1: 뭘 것 같으세요?
0: 화장실을 못 가는 거.
1: 맞죠.
0: 화장실을 아프니까.
1: 못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방광을 계속 건드니까
0: 네.
1: 이제 자주 가는 거죠.
0: 아, 빈뇨?
1: 네. 잔뇨감이 이제 있어서 가서 조금 보고 또 나오고, 조금 보고 나오고.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잘 보던 친구들이 자주 이제 막 안절부절 못 하면서 가는 경우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이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좀 너무 괴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진짜 힘들잖아요.
1: 그렇죠. 저 근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0: 네. 오늘은 공감을 못하는 우리 우디.
1: 아 근데 그냥 경험 안 해봐도 그냥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방광염 같은 거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면은
1: 그쵸.
0: 네 한 번씩 오거든요. 화장실 가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좀 마음을 공감하는데 우리 오디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좀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뇨 좀 곤란해 보셔야죠.
1: 알겠습니다.
0: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그래서 배뇨 곤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힘든 이런 증상을
0: 네.
1: 배뇨 곤란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광 안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돌들이 방광 삼각부나 요도 입구를 계속 건드려가지고. 또 방광벽은 이제 계속 그 건듬을 당하니까 이제 오줌이 또 차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오줌을 약간 찔끔찔끔 보기도 하고 또 막혀 있는 경우는 또 못 보기도 하고
0: 이제 화장실을 결국은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화장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1: 맞아요.
0: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긴 하죠.
0: 진료실 찾으시는 보호자분들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의 행동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1: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엄청 잘 보던 친구가 이제 실수하는 거죠. 뭐 침대나 아니면 소파 이런 데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소변을 이제 보는 경우들.
0: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저희 소미가 진짜 그 배변판 위에 딱 올라가서 잘 보거든요. 근데 한 번씩
1: 네.
0: 응가나 뭐 이렇게 네. 그 쉬를 제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본인을 떼놓고 나갔다 오면은
1: 네.
0: 해놔요. 그거는 방광이 불편해서일까요? 그냥 뭔가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1: 근데 이제 의심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쵸. 그냥 이제 방광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겠다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0: 예, 일시적이었다는 거는
1: 그쵸. 약간의
0: 복수?
1: 의도가 있나?
0: 아니 그렇게 그 남동생 이거는 그냥 더 개인적인데 남동생이 그 대구에 사는데 그 동생 집에만 가면 그렇게 안방 문 앞에 똥을 싸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
1: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0: 그거는 이제 뭐 검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이니까 일단.
1: 그렇죠.
0: 일시적으로 화남을 표출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1: 그래 보이는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0: 네.
1: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0: 네네.
1: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약간 뭐랄까 불만의 표시라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보다는
0: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
1: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자는 내용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소미는 일부러 하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증의 증거다.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1: 네, 고양이도 고양이가 아마 조금 더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더
0: 방광
1: 그쵸. 방광염도 자주 오기도 하고, 오히려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자기 이불에다가 소변을 봐놓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볼 만하죠. 네.
0: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원래 배변을 하던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뭔가 트라우마? 공포가 좀 생길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불편하니까.
0: 네.
1: 그래서 아마 좀 더 보호자님하고 이제 밀착되어 있는 공간에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할 것 같아요.
0: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안쓰럽네.
1: 그쵸.
0: 네.
1: 공감, 안쓰럽습니다.
0: 네. 아파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쵸? 제가 혼을 냈네요.
1: 그래서, 일시적인 거면은 한번 좀 지켜볼 만하지만 네. 자주 좀 종종 그런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이런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고 뭐 침대나 소파 이런 데서 소변 실수를 하는 이런 행동 변화 외에
1: 네.
0: 뭐 소변 자체 색깔이나 뭐 상태가 육안으로 달라지기도 하나요?
1: 그렇죠. 혈뇨. 그러니까 빨간색 피라기보다는 약간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소변색은 노란색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약간 탁해지거나 약간 뭐 갈색, 찐 갈색 뭐 요런 색들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이제 그거 보고 바로 오시는 편이긴 하죠, 또.
0: 그렇죠. 딱 티가 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보일 정도면 방광 내부가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다. 상처 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확실한 지표일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방광염이 심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돌이 굴러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0: 또 다른 변화도 있나요?
1: 냄새도 별로 안 좋아요.
0: 아, 별로 안 좋다는 게
1: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0: 네.
1: 사실 오줌이
0: 오줌 냄새가 뭐 좋진 않잖아요, 늘.
1: 그렇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냄새가 이제 나는 거죠.
0: 뭔가 그 홍어 냄새인가?
1: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아,
0: 그래요?
1: 네. 아마 딱 맡으시면 알 거예요. 이상한데?
0: 이게 막 방광이 진짜 아프다. 이런 표시로 볼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말을 못 하니까.
0: 네네.
1: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사실 그 소변이라는 게 그냥 뭐 패드 그냥 무심히 갈아 주다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냄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좀 냄새가 나나 보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색깔은 무시를 못 하겠지만.
1: 그쵸, 그쵸. 네. 냄새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무심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서 약간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빈뇨,
0: 네.
1: 감 그런 거나 이제 소변 실수, 그다음에 이제 뭐 색깔, 그다음에 냄새. 뭐 요런 것들을 좀 주로 체크하시면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오셔야겠지만 한 번씩 또 말씀드리지만 건강검진 같은 거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을 보면 이미 돌들이 되게 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1: 이미 이만큼씩 다 자란 것들이 이제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막 냄새도 나고 피도 나고 뭐 이런 거니까.
0: 그럼 그 한계선을 완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 완전 넘어버리면요? 더 커지겠죠? 결석이?
0: 결석이 커지고 뭐.
1: 근데 이제 그냥 방광에만 굴러다니면 그래도 당장에 뭐
0: 큰 문제는 없나요?
1: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피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결석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음경뼈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들이 그런 이제 뼈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껴버리면 소변을 못 보니까
0: 폐색?
1: 그렇죠. 요도폐색 오는 그런 거는 이제 응급이죠. 빨리.
0: 폐색이 되면 응급이긴 한데 왜 응급이죠?
1: 왜냐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잖아요. 신장에서. 그거를 방광에 모아놨다가 오줌이 나오는 대로 계속 질질 흘리고 다니진 않으니까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상황에 어느 정도 저장되면 이제 소변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콩팥은 그 기능을 계속해요. 그냥 24시간 내내 조금씩 소변을 생성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요도가 막혀 있으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점차 늘어나다가 뒤로 밀리겠죠. 콩팥으로 아니면 이제 뭐 파열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하죠. 하루
0: 그렇네요.
1: 이틀.
0: 말을 들으니까 더 응급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동물병원 와서 어떤 검사를 먼저 받나요? 이런 경우에.
1: 아, 소변 색이 안 좋거나 이제 그러면 일단 초음파를 먼저 찍어봅니다. 아, 초음파대. 그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봅니다.
0: 네네. 엑스레이 먼저 찍고. 네.
1: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는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2D이기도 하지만 전체로 봐가지고 방광의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는지, 혹시 이제 뭐 결석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결석은 돌이니까 딱딱해서
0: 네.
1: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근데 문제는 밀도가 좀 낮거나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결석이. 그리고 약간 미세 가루, 결정들도 안 보이기도 하고요. 방광벽 평가도 어려워요.
0: 오.
1: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두 컷 찍어서 확인하고 이제 초음파를 대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가루가 떠다니면 반짝반짝 할 것이고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이제 그 두께감이 보이겠죠. 그리고 안 보였던 결석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검사가 보통 이제 영상 검사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렇습니다.
0: 엄청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1: 갑자기.
0: 그죠. 갑자기 깊어졌죠, 내용이.
1: 그렇네요.
0: 네. 잠깐만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방광염, 방광결석 왜 생기는지, 어떻게 뭐 생겨가지고 악화가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어떤 검사를 하는지까지. 근데 이 돌의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안한것 같아요.
1: 네, 이제 돌 성분 되게 다양하긴 해요.
0: 다양해요?
1: 네,
0: 오,
1: 다양해요. 여러
0: 뭔가
1: 가지.
0: 그돌뭐 현무암 뭐 화강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건가?
1: 약간 뭐 맞긴 한데
0: 좀 엉뚱했나요?
1: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0: 네, 현무암, 화강암 또뭐 있지?
1: 몰라요.
0: 근데 우리 그런 거
1: 그
0: 있잖아요.
1: 옛날에 그 지구과학 시간에
0: 맞아, 맞아, 맞아.
1: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화강암, 현무암
0: 또뭐 있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1: 네.
0: 방광결석이
1: 그쵸.
0: 어떤 성분으로 돌을 이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1: 그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냥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0: 대표적인 거두 가지.
1: 네, 말씀드리려고 해요.
0: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1: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네. 무슨 옥사.
1: 맞아요, 맞아요. 칼슘
0: 맞아,
1: 옥살레이트.
0: 맞아. 옥살레이트.
1: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바이트.
0: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1: 그래요.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보통 그두 가지.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성분은 이제 스트로바이트인데, 이거는 대부분 그 세균성 방광염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0: 겉으로는 허옇게 그냥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둘다 보이죠? 뭐 질감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1: 질감의 차이도 조금 있어요.
0: 오? 진짜요?
1: 근데 이제 모양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약간 스트로바이트는 좀 동글동글해요. 자갈 해변, 옥돌 해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0: 옥돌알바?
1: 맞죠?
0: 왜?
1: 그 파도에 이렇게 계속
0: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응.
1: 동글동글하게 생긴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자갈같이 생겼어요. 스트로바이트는.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스트로바이트다라고 얘기하기는 안 돼요.
0: 단정할 순 없다.
1: 네. 왜냐면 이제
0: 대부분 그런 모양을 갖지만 단정할 순 없다.
1: 맞아요. 이거를 결석 성분 의뢰를 보내봐야 되고, 최근에도 그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한번 이제, 얘네들은 이제 참고로 이제 녹일 수 있는데,
0: 그 스트로바이트?
1: 네.
0: 이건 녹일 수 있어요?
1: 네.
0: 오.
1: 근데 이제 생기는 게 세균성 방광염에 걸려서, 그러면 이제 방광에 이제 세균성 방광염, 염증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알칼리성으로 바뀌는데, 그 알칼리성 환경이 이제 스트로바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세균성 방광염을 치료하면서 알칼리성이었던 방광의 그 산도를 이제 중성으로 이제 뭐 바꿔준다거나 하면 녹을 수 있어요. 최근에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녹여보려고 항생제도 먹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수술했는데
0: 배를 열고.
1: 그쵸. 꺼내서 이제 보내봤는데 걔네들 진짜 조약돌처럼 생겼거든요. 보냈는데 80%가 칼슘 옥살레이트 성분이었고 20%가 스트로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녹는 거안 녹는 거 녹는 거안 녹는 거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양만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추정은 해볼 순 있지만.
0: 그러면 좀 어떻게 좀 해결책 이런 거 아까 뭐 수술적인 부분 뭐 항생제 써서 세균을 잡는 부분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또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방법? 뭐 사료를 바꾼다거나
1: 그쵸.
0: 결석 사료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죠? 저희 소미가 그걸 먹었었거든요.
1: 그 결석 사료 자체가 약간의 그 산도를 가운데 쪽으로 유지. 그러니까 산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알칼리성으로 가지도 않게 이제 가운데를 좀 유지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소변을 잘볼수 있게 음수량도 좀 늘어나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료 먹이시는 게 좋죠.
0: 그럼 결석이 조금 어느 정도 작게 있어요. 작게 뭐몇 주,
1: 네.
0: 뭐 이렇게 안된 그런, 몇주안된 결석?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1: 크기가
0: 결석
1: 작은?
0: 초기!
1: 크기가 작은?
0: 네네. 그러면 뭐 처방식이랑 좀물좀 많이 먹고 하면은 저절로 나을 수도 있나요?
1: 맞아요. 예전에 소미가 그러지 않았어요?
0: 근데 오줌으로 쌌죠.
1: 그쵸.
0: 예. 네.
1: 그럴 수도 있어요.
0: 아, 오줌 전염됐잖아요.
1: 아, 소변.
0: 소변으로. 정말. 소변으로,
1: 아,
0: 네, 내보냈죠.
1: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0: 엄청 대단한 일이었죠.
1: 그러면 진짜 좋죠.
0: 네.
1: 칼도 안 되고.
0: 네네.
1: 네.
0: 근데 지금도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슬러지라고 하잖아요.
1: 찌꺼기,
0: 네,
1: 응.
0: 그 찌꺼기들이 조금 떠 있긴 해요.
1: 반짝반짝.
0: 예, 네, 떠 있긴 해요.
1: 그러면 이제 음수량도 더
0: 네.
1: 늘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야외 이제 배뇨하는 친구들, 밖에 나가면 잘 싸잖아요.
0: 네네.
1: 또 참는 애들이 있어요. 실내에서 잘안 싸고, 참고 참다가 이제 실내에서 싸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0: 진짜.
1: 자주 가는 것밖에 없어. 산책을. 아침, 점심, 저녁.
0: 정말. 자기 근데 전? 저는 진짜 복을 받은 게, 갑자기 소미 자랑하는데, 소미가 먹을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짜내. 물을 마시고 어떻게든 짜내. 그래야 뭘 하나 먹으니까. 그래서 소변을 정말 잘 보고 물을 많이 먹어요.
1: 좋은 겁니다.
0: 네네.
1: 좋죠.
0: 어떻게든 간식을 먹으려고. 그 욕심. 강아지들은 식탐이 있어야 되나 봐요.
1: 맞아요. 식탐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좋죠. 좋습니다.
0: 네. 아까 우리 스트로바이트하고 칼슘 옥살레이트 그거 안 살펴봤죠?
1: 네. 칼슘 그거, 옥살레이트. 네. 이것도 되게 자주 있는 결석인데 얘는 모양이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0: 좀 더 아프겠다.
1: 그쵸. 그냥 딱 네. 봐도 진짜 아프게 생겼어요. 무슨 약간 뭐라고 표현하긴 좀 어려운데 진짜로 사방으로 360도가 뾰족뾰족하게 생긴 약간
0: 그 돌이 있는데 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아프게 생겼고 근데 얘는 진짜 녹질 않아요.
0: 그럼 수술밖에 답이 없나요? 얘는?
1: 맞아요. 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대신 근데 칼 대는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으로 딱 단정해서 평가하진 않아서 네네. 한번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보죠. 어차피 그리고 방광 염증도 있을 테니까 녹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안 녹긴 하더라고요. 더 결국에는 수술합니다. 네.
0: 그럼 더 지독한 애는 얘겠네요. 옥살레이트.
1: 그쵸.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만드는 놈이죠.
0: 네, 통증도 더 심할 거고 뾰족뾰족하니까 혈뇨도 더 심하게 볼 거고
1: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0: 옥살레이트였던 것 같아. 소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 뾰족뾰족해가지고.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뭐 성분 의뢰를 안 해봤죠.
0: 네, 안 해봤죠.
1: 그래서 정확하게는 좀 알긴 어렵고.
0: 이게 그 생기는 환경은 각 성분이 좀 다른 환경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환경에서 생기는데 성분만 다를 뿐인가요?
1: 다른 환경이긴 해요. 다시 정리하면 스트로바이트는 세균성 방광염. 약간 pH 산도가 알칼리성에서 잘 생기고 이거는 항생제 치료를 해서 녹여볼 수 있고 그리고 칼슘 옥살레이트는 산성에서 근데 그 원리는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칼슘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옥살레이트 성분이 이름 그대로 방광에서 그냥 붙어서 그래서 아마 칼슘 영양제나 이런 거 뭐 관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먹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칼슘이 아무튼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0: 몸에 들어오니까
1: 그쵸. 그게 이제 어디선가는 결석을 이제 성분을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0: 어디서 봤는데 품종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겠죠?
1: 품종 소인
0: 뭐 시추 뭐 슈나우저 뭐 푸들 이런 애들한테 좀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1: 근데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품종 소인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그 몸의 대사 이제 기전 자체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제 취약하면 같이 또 뭉칠 확률이 높으니까.
0: 근데 저는 이 결석 얘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사람 그 스님 돌아가시면은
1: 살이
0: 네 약간 그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겠죠?
1: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0: 갑자기 궁금해지네. 사리는 어떤 성분일까? 옥살레이트인가?
1: 그러네.
0: 그죠?
1: 그거잖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뭔가
0: 덕을 많이 쌓고
1: 높은 경지에 있으신 맞아. 분들이 이제
0: 그런 게 많이 나온다.
1: 화장하고 나면
0: 그러니까 남는? 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뭔가 자기를 절제하고 뭔가 그 속세와 멀어지면서 막 그죠? 이게 자기를 계속 단련하잖아요. 끊임없이
1: 스트레스를
0: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옥살레이트가 뱃속에 생기는 거지.
1: 아니 근데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마음의 명상하고
0: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는데
1: 저도 뭐 없어요.
0: 본인을 누르는 게 굉장히 절제하는 게 힘드니까
1: 그렇죠? 그러면 별디님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잠깐만 해도 그분들은 이제 평생에서 하나 생기는데
0: 저 이제 뱃속에 한 10개 있을지도 몰라요.
1: 한 달 하면 바로 그냥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
0: 그러니까 무슨 성분인지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알게 되면 한번 말씀 주세요.
1: 네, 제가
0: 우리 그다음 또 무슨 내용 해야죠? 치료 경로?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보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처방식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양제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먹이실 때 막 간식 같은 거를 막 먹이거나 그러면
0: 안 되겠죠?
1: 그렇죠.
0: 어차피 처방식을 먹고 있는데 간식을 그쵸. 먹으면
1: 그렇죠.
0: 효과가 없네.
1: 맞아요.
0: 근데 난 간식으로 잊었지.
1: 안 자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 컨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0: 네네. 아, 그렇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1: 모든 처방식들이 약간 다 그래요. 약간 근데 보호자님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이 처방식을 먹임으로써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얘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랑 막 섞어 먹거나 그러면
0: 몸에 들어가는 칼슘 같은 게.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0: 그렇구나.
1: 간식을 안 먹이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고
0: 진짜 어려운 일인데 참 단순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고
1: 맞아요. 잘 먹으면
0: 좋은데
1: 좋으니까 그래서 스트로바이트는 녹여볼 수 있고 칼슘 옥살이트는 수술해야 돼요.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0: 그럼 뱃속에 있을 때 뭐 어떤 소변을 뽑아서 검사하면 그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1: 그게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성분이다 알고 하면 좋겠는데 그 성분을 알려면 돌을 꺼내야 돼.
0: 그러면 뭐 수술이나 뭐 마찬가지.
1: 그쪽 수술을 해서 꺼내야 아 얘가 뭐였구나.
0: 아 근데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아니 뭐 이미 꺼냈는데 성분 검사 왜 해?라고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아 이게 뭐야? 재발률이 엄청 높다고 했지.
1: 그쵸, 재발률도 있고. 얘가 뭔지 알아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해보니까.
0: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1: 그래서.
0: 성분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1: 그쵸. 이미 꺼냈지만, 그거를 버리지 말고 꼭 성분 의뢰를 보내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0: 아, 버렸는데. 다시 주울 수도 없고, 큰일 났네.
1: 한참 예전 일 아니에요?
0: 맞아요. 한참 예전 일이라서. 근데 저는 소믿고 웬만하면 안 버리거든요. 어렸을 때 유치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1: 지금은 없잖아요.
0: 유치?
1: 아니요. 결석이나 뭐 이런.
0: 모르죠. 그거는 이제 뱃속 좀 찍어본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돌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돌이 어떤 성분인지 아는 게 뭐 치료의 한 절반 이상은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되겠죠.
1: 네. 그리고 사료 처방식 잘 먹이고 간식 이런 거는 안 먹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당연히 음수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결석이 큰 게 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게 쌓이는 거니까.
0: 맞아, 맞아.
1: 약간 이런 찌꺼기들이나 이런 것도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시면 산책도 자주 나가시고. 답이 없어요. 산책을.
0: 어렵다, 어려워.
1: 자주 나가셔야 돼요. 집에서 싸게 하기 힘드니까.
0: 그렇죠. 네. 보호자들이 노력을 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1: 네. 노력해야지. 다 같이 노력해야죠.
0: 네.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약으로 녹일 수 있는 스트로바이트 그리고 오직 수술로만 꺼내야 하는 칼슘 옥살레이트 성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 다음은 또 뭐 수술실 난제 부작용 이런 거 좀 짚어주신다고요?
1: 수술 관련된 얘기 잠깐.
0: 네네네. 네. 아, 궁금해요. 결석 수술 그 정말 생식기가 작잖아요 아이들이.
1: 네.
0: 거기로 꺼내는 건가요? 배를 아예 이렇게 가르고?
1: 배를 가르고 가죠.
0: 아, 그렇구나.
1: 배를 딱 갈라서 이제 방광을
0: 뿅. 수술 부위가 상당히 좀 크겠는데? 아닌가?
1: 크죠. 그래도 한 뭐 한 10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0: 중성화보다 크네요.
1: 그쵸. 근데 중성화도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중성화도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크거나 난소가 크면 크게 할 수밖에 없긴 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릴 때 하면 그리고 뭐 발정이나 이런 것들 오기 전에 하면 작아서 한 1cm 정도만 네네네. 하는데 이제 방광은 일단 방광 자체가 크니까 얘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요새 저는 잘 모르지만 큰 병원에서는 이제 사람들처럼 그런 방광 내시경 그 쪽 구멍 조그맣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방광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0: 맞아.
1: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 조금만 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깨가지고 뭐 이렇게 꺼내.
0: 깨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치과에서 쓰는 석션 같은 걸로 빨아내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이게 날이 갈수록 뭐
1: 기술이 좋아지고
0: 기술이 좋아지니까 수술 그쵸. 방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1: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막 뭐 어디 수술하면 배를 콱 열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구멍만 몇 개 딱 내서 맞아. 안으로 넣어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0: 확실히 그 절개 부위가 작으면 회복이 빠르니까
1: 맞아요. 네.
0: 얼른 배워오세요.
1: 장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0: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렸네요.
1: 나중에 근데 여력이 되면 네. 그런 이제 부분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덜 아프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목적이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좀 어렵지만.
0: 아직은 좀 어려운 네. 우리 김정우 수의사님의 병원은 저기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까다로운 그 요도에 껴있는 그 결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뭐 수술적으로 봤을 때
1: 네.
0: 어떤가요? 까다롭죠.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쵸.
1: 요도 부위를 절개해서 꺼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고 밀어냅니다. 뒤로. 아프겠죠.
0: 네.
1: 중간에 껴있는 거를 플러싱 역행으로 해가지고 살살살 밀어서 방광으로 넣어요.
0: 그럼 방광에서 이제 수술을?
1: 그쵸. 방광에서 아. 이제 열어서 수술을 하죠.
0: 요도에 있는 그 돌멩이를 뒤로 밀어서 방광으로 민 다음에 수술.
1: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돌멩이가 예쁘게 네. 탁탁 하나 둘 딱 명확하게 보이면
0: 예쁜 돌멩이가 어디 있어요? 다 애들 괴롭히는
1: 맞아요.
0: 돌멩인데.
1: 그 나쁜 놈들인데.
0: 네, 그 나쁜 놈들.
1: 조금 둥글게 생긴 나쁜 놈들은
0: 네.
1: 좋아요. 왜냐면 수술을 좀 명확하게 딱 꺼내고 명확하게. 보이는 대로 꺼낼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나쁜 애 있잖아요. 네네. 뾰족한 애들. 아,
0: 뾰족한 애들. 박혀 있는 애들.
1: 박혀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막 이렇게 짜자리로 있는 애들은 힘들어요.
0: 그러니까
1: 잘 안 나와서
0: 요도에 이렇게 그 미세한 게 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잘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껴져 있으면은 놓치긴 좀 어렵고요. 애매한 것들이 있을 그쵸, 수도 그쵸. 있긴 해요. 네.
0: 그러면은 그 돌멩이를 그 미세한 그 잔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방광을 네. 봉합하면은 수술 끝나는 건가요?
1: 그렇죠.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방광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방광에다가 돌을 모아놓고 방광으로 접근해서 꺼내고
0: 네.
1: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를 이제 플러싱을 해요. 여러 번. 플러싱을 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눈에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진짜 미세한 그런 결정 가루들은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고 꺼낼 순 없으니까 플러싱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냥 약간 씻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번 씻어주고 최대한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봉합을 하는데 방광에 이제 기관이 하는 일이 오줌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0: 네.
1: 또 차면 이제 봉합해둔 부위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0: 예, 그럴 것 같은데.
1: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오죠. 한번 묶고 또 한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좀 넣어가지고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0: 새는지.
1: 예, 그렇죠. 방광을 팽창시켜가지고 틈으로 물이 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이 확인은 얼마나 걸려요? 수술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 수술 과정 중에 배를 과정 닫기 중에. 전에 방광 꺼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보통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상도 남겨놓거든요. 확인하고
0: 완벽하게 뭐 방수공사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느낌으로
1: 네
0: 수술 끝나고 아이가 소변 보는지까지가
1: 그것도 봐야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0: 배... 길이 잘 연결됐는지
1: 그것도
0: 방광이 잘 닫혔는지
1: 아 그거는 이제 확인하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방광을 열었다 닫은 거니까 오줌을 싸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아파서 잘 못 쌀 것 같은데 아닌가?
1: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피가 계속 나오면 혈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소변줄을 좀 달고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아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잔뇨감 당연히 있을 거라서 이제 찔끔찔끔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광이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방광 무력증
0: 힘이 없어.
1: 네, 힘할 탱이가 없는 경우들 다시 그게 돌아오는 데까지가 좀 시간이 또 걸리고 물론 일부는 좀 덜 돌아오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 어렵습니다.
0: 돌 다 꺼냈는데 소변을 네. 못 보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보호자 입장에서 좀 약간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켜보는 게 대부분은 잘 싸는데 좀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0: 가슴을 좀 졸이시겠는데요?
1: 아니 근데 이거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다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둘이 불러다니니까 할 때마다 약간 콩닥콩닥.
0: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
1: 그렇죠. 수술이 잘못되면 이제 뭐 소변이 누출되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생길 수 있는데 애들마다 너무 다 달라요.
0: 네, 그냥 수술 관련해서 우리가 요도에 있는 결석 꺼내는 거, 뭐 소변 누출, 방광 무기력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아주 담백하게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 후 관리가 진짜 핵심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수술 정말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게 관리.
1: 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여러 번 재발하는 경우들도
0: 맞아요.
1: 있고
0: 그거는 생활환경이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1: 맞아요. 그리고 교과서상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2년 안에 재발 확률 50% 너무 높은 숫자긴 하잖아요.
0: 네. 네. 50%면 진짜 뭐
1: 두 마리 중 하나니까 네. 그쵸.
0: 완전 그냥 홀짝인데 그죠? 아, 그만큼 높다.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소미가 물론 그 대견하게 결석을 쏴버렸지만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1: 근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본 지 오래됐으면 네, 안 본 지 좀 초음파 같은 오래됐어요. 거 네네. 뭐 살짝 대보시는 거
0: 네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1: 나중에 한번 데려오셔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0: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1: 꼼꼼히
0: 네 눈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아,
1: 그거는
0: 잘 찾아내야죠.
1: 그건 좀 어렵죠.
0: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네. 나눴습니다. 이 결석 관련해서 우리 우디가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일단은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상황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0: 정답 피오 줍 쌀 때
1: 맞아요
0: 냄새 날 때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있나
1: 약간 잔뇨감
0: 잔뇨감 빈뇨감
1: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보시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그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가지고요.
0: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잖아요. 처방식 먹인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간식 주면 똑같아요.
1: 맞아요. 처방식을 먹일 때는 처방식만 네.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관리가
1: 같고.
0: 중요하다.
1: 그렇죠.
0: 이런 말씀 해주셨죠. 네.
1: 그리고 뭐 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0: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우리 아이가 뭐 작년에 옥살레이트로 뭐 방광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도움이 그쵸. 되잖아요.
1: 대표적인 거 그러면 말씀드리면 스트루바이트. 이거는 이제 방광 세균성 방광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녹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안 녹으면 이제 또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칼슘 옥살레이트. 요거는 pH가 이제 산성인 경우에 생기고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넘쳐나는 칼슘 성분과 옥살레이트가 만나서 생기는 거라서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가 대표적이고 안 녹으면 수술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처방식 이런 것들
0: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1: 그렇죠. 그다음에 음수량.
0: 음수량.
1: 산책도 자주.
0: 할 게 너무 많아. 맨날 느끼지만 참 보호자들은 바빠.
1: 맞아요. 대단해요. 제가 항상 보면.
0: 그죠.
1: 저는 사실 제 몸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0: 저도 못해요.
1: 근데 하시잖아요. 소미한테는.
0: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나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줌 소변을 보는 게 좀 불편해 한다거나 소변을 볼 때 좀 이상을 느낀다 할 때 참고하실 내용 이었던 것 같습니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먹냥 상담소 여기서 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년 반 하면서 저희가 주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주제를 좀 하면 좋을지 맨날 고민이거든요, 저희가. 그죠?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 원장님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먹냥 상담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0: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0: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7월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추천 사이트를 주제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기획하고 방송에도 출연해주신 안나연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방송해주실 경인지역 미디어 교육자 안나연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나영입니다.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고요. 대략 20년 정도 교육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 교육 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AI 강좌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1부에서 웹브라우저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바야흐로 모두가 마케터이자 모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죠. 유튜브와 SNS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필요에 맞게 활용해야 할 때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는 다양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교육 과정들이 있죠. 뭐 카드뉴스, 팟캐스트, 쇼폼 영상 등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 현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교육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들이 있지만 이제는 모든 매체를 넘나들며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 주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요 AI 영상 제작 워크숍 수업을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게스트 안나연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요. 이 안나연 선생님이 추천한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웃고 계십니다. 아, 요새 유튜브에서 재밌는 콘텐츠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연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된 채널이 있어요. 가짜 김효현이라는 김효연. 소녀시대 김효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채널 들어보셨나요? 아, 저도 최근에야 막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캐릭터인지 몰랐다가 이걸 통해서 소녀시대 멤버들의 그 캐릭터들을 면면이 알게 되면서 되게 배짝 웃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그걸 해가지고 그 웬만한 코미디 하시는 분들 뺨쳐라 연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 효연이 본업하는 사운드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 곡을 고르신 이유에 대해서 안나연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효연의 딥을 골라주셨거든요.
1: 네. 일단 노래가 참 좋아요.
0: 네. 지금 랩하신 거죠?
1: 네. 노래도 제 스타일이지만, 네. 평생 저렇게 한 번만 육신을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싶은 선망의 마음으로다가 참 즐겨 들었던 곡이에요. 지난주에는 보컬 타령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유, 신나네요. 통상 우리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면 이미지, 사운드, 영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세 가지 모두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다운로드한 뒤에 뭐 녹음과 촬영, 편집을 덧붙여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의 작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초보 제작자라면 가장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쌤께서 제작 수업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때 저작권 이야기를 꼭 다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저작권, 초상권, 그리고 CCL 이세 가지가 될것 같아요. 우선은 저작권이라는 말 창작자들 되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정도는 가늠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내가 직접 생산한 것만으로는 무언가를 완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더 좋은 감각에 탁월한 주변 자료들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 직접 제작하신 거 아니면 다 허락을 받거나 떼돈이 들거나 사용을 포기하셔야 할 거예요. 이건 되나요? 저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이것저것 질문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한 그 개괄을 소개하려고 시간을 좀 할애를 하는 편이고요.
0: 네.
1: 초상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홀로 놓여진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초상이 같이 촬영이 되는데 그것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 내 초상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찍히는 것이 불편하듯이 언젠 창작자로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 안에 고착되는 누군가의 입장에서도 좀잘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나 AI 시대, 내 이미지가 의도와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도 더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과 초상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나 AI 콘텐츠들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지만 함부로 써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고려하면 더더욱더 2차 창작이란 이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늠하시다 보니까 자,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고 당연히 그 저작권 또한 그 제작자 당사자에게 귀속이 되는 게 맞지만 나 혼자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활용하셔서 좀더 좋은 것들, 다양한 것들 많이 많이 만드세요. 라는 이런 의도로다가 편하게 쓰시라. 나한테 직접적으로 활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상업적으로도 쓰셔도 됩니다. 라고, 사용권의 권한을 확 풀어놓은 컨텐츠가 바로 자유 이용 허락 컨텐츠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 CCL이라고 검색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자료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좀더 의도에 맞는 거 쉽게 찾아가시라고 저작권, 초상권과 함께 설명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이 CCL 되는 것 같아요.
0: CCL과 관련해서 검색이 필요하신 분은 영어로 다 대문자고요. CCL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개념부터 요거 관련된 웹사이트,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자료들이 들어있는 사이트까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중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거, 그게 이제 음악 저작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하는 분들이나 이제 팟캐스트 만드는 분들이 무료 음원을 찾아서 엄청 헤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음악 생성 AI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민 제작 컨텐츠 안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말이나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원들을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영쌤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영상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 작품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인지를 알아서 좀더 손쉽게 해소하고자 AI 통해 생성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제작 경험이 없더라도 그냥 클릭 몇 분만으로도 음악을 뚝딱 만들어주더라. 그 어떤 새로운 툴의 재미 이것들을 좀 가볍게 체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그냥 만들면 되지 않나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오십니다. 예, 많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었을 때의 한계들이 분명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한계들 때문에 사실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설명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현장에서 AI로 생성한 음악들이 들어간 콘텐츠에서 느껴지는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1: 네. 좀 있죠. AI가 쉽게 음악을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생각보다 그 활용도 혹은 효용이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무료 가입자, 그러니까 별도로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은 그냥 로그인만 되어 있는 무료 계정 이용자들 선에서 그 네.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 별도로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한 음원들의 경우 그 컨텐츠의 활용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0: 그렇죠.
1: 비상업적으로만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 그리고 혹시나 비상업적 용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MP3 파일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혹시나 출력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라도 그것을 활용한 2차 저작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악을 출력해서 그걸 영상에 활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영상이라는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사이트의 음악, 우리 사이트의 서비스를 활용했다라는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또 사용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이쯤 말씀을 드린다면 아유 활용 출처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상업적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들의 몇몇 경우들이 일단 음질이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출력된 그 소리들을 듣다 보면은 음의 높낮이가 달라요. 어떤 구간에선 볼륨이 낮은데 볼륨이 높습니다. 음악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전반의 톤 앤 매너, 그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음악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어떤 장르의 영상을 지금부터 선보일 거예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약간 시그널 사운드의 역할로다가 BGM을 쓰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 멜로디가 가지는 어떤 서정들, 분위기들 이런 것들에 좀 몰입 필요한 음악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볼륨이 막 드나든다면
0: 튀는 거죠, 그럼.
1: 튀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볼륨 드나드는 거 튀는다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어떤 장르의 영상은 그 음악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사람들이 영상물을 보는 데 있어서 전달자의 그 의도를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사운드 의존도가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0: 그건 맞는 것 같아요.
1: 예, 뭐 누군가는 뭐 이미지 80, 사운드 20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반반인 것 같은데.
1: 50, 예, 네. 사운드 50은 이렇게까지도 비율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 볼륨이 드나드는 음원들을 그대로 쓴다라는 건 저는 영상의 완성도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마지막으로 가사가 문제예요.
0: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멜로디에 맞는 가사들을 써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작자들이.
1: 그죠. 약간 우리가 뭐 일기장에 쓰는 개인적 기록이나 산문이랑 다르게 굉장히 시적 단어들로다가 구성이 된 게 노래 가사인데. 이 어떤 AI 사이트들이 만들어주는 그 가사라는 것이 사실 음악용 가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더 큰 문제는 와 세상에 내가 의도한 것을 노래의 가사로 반영시킬 수 있다라니 그 놀라움과는 별개로다가 그 가사 사운드 자체가 영상에 과연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레이션으로 가득한 영상. 화자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가 나레이션인 영상에 가사가 잔뜩 묶인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0: 그러면 들을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1: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무엇도 들을 수 없는 영상이 되는 거죠.
0: 아, 오히려 과해서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거구나. 네.
1: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AI 음악의 효용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이렇게 또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비영리로 사용하고 어디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명기를 하더라도 이게 배포했을 경우 어쨌든 뭐 일부 구간이라도 멜로디라도 몇몇 코드라도 비슷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또 이제 떠안아야 되는 건 이 제작자들이잖아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배포를 하라고 선뜻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그거에 대한 각오가 서신 분들만 배포를 하시라라고 저는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온라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반 정보들을 꼴라주해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 자, 이거 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AI가 만들어줬으니까 이거 저작권 문제 없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가 꼴라주한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도 그 원작자들은 당연히 알아보고 알아듣게 되죠. 그랬을 때 왜 내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활용을 했느냐. 그것에 AI를 활용했다라는 것이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죠.
0: 맞아요. AI를 활용했으니까 오히려 인지하지 못했음에 가까운 실수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I 저작권 막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쌓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음악 곡과 이 멘트를 엮는 탁월한 재능이 좀 있어요. 나연쌤이 고르신 곡. 네. 어떤 곡인지 알려주세요.
1: 청하의 스트레스.
0: 네, 이 곡을 고른 이유는 뭘까요?
1: 예, 뭐 청하도 댄서 출신인 만큼 그녀가 구사한 이 안무들을 그 보는 즐거움 너무나 커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댄스 시리즈, 더 일렉트로닉 음악 시리즈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녀의 음반에 계속 좀 들려주는 그 하우스 멜로디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이래저래 같이 소개해보면 좋겠다. 한 번 더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추천해봤어요.
0: 네. 청하의 스트레스 듣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0: 네,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콘텐츠 제작 수업을 하면 가장 문제였던 게 배경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배경음악을 저작권 상관없이 무료로 받아서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는데, 사이트별로 이용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설명하다 보면 이제 전체 수업 과정이 짧은데 한 회차를 오롯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이 늘 많죠. 네, 이렇게 CCL 음악이나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강생분들의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낮을 경우에는 하나만 알려드려도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픽사베이 라는 사이트를 많이 교육돼서 활용을 하고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요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 웹사이트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나영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사실 장르별로다가 특화된 음원들이 모인 그런 사이트 혹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앞서서 자유 이용 허락 콘텐츠, CCL이었었죠. 원작자가 편하게 쓰셔도 돼요. 물론 약간의 제약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CCL 음원들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래식 음악을 많이 찾으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musicopen.org라는 사이트, 그리고 국악이나 동요를 찾아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이라는 웹사이트를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내가 이 동영상을 다른데 업로드 계획 없이 유튜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로그인을 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아이콘, 유튜브 안에 오디오 보관함 아이콘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음악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멜로디가 아니라 어떤 단일한 효과음, 뭐 혹은 뭐 룸톤 같은 배경음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서서 소개했던 사이트들의 한계가 커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사운드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을 찾게 되는데 역시나 그렇다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이트, 예, 프리사운드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최고의 CCL 효과음들을 모아놓은 뭐 가장 방대한 플랫폼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0: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음원을 원하는지에 따라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아까 유튜브 사운드 아카이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자를 위한,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는 분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메뉴가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나실 수가 있고, PC에서. 그런데 휴대폰으로 요걸 하실 분들은 이제 휴대폰에는 스튜디오 앱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설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그 안에는 이게 없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 제작자들이 이렇게 음악과 관련해서 또잘 모르는 정보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주신 그 이제 AI 음악 사이트만 하더라도 AI 생성 음원에 대한 그 정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이 경험하신 예가 있다면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작자분들이 흔하게 잘못 알고 계신 어떤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스노우 같은 경우 멜로디를 가진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직접 작성한 가사를 덧붙일 수 있는 음악 생성형 특화된 사이트라고 할수 있죠.
0: 네.
1: 근데 그 사이트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 그 차이에 따라서 생성한 음원들의 활용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 예, 그거 기억하실 것 같고요. 더해서 여기에 그 음원들이 앞으로도 이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더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스노가 지금 미국의 거의 뭐 3대 메이저 음반사라 말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연합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 스노라는 회사에다가. 그게 지금 계속 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는 이 수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들거나 아니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그 범주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수노라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은 멜로디를 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기존의 많은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혹은
0: 그렇죠.
1: 그렇죠. 동의 없이 이제 비용 지출 없이 무상으로다가 가져다가 회사 사익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뜻이죠.
0: 이거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많은 AI 사이트들이 뉴스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한 것처럼, 이제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걸 단체로 소송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되겠네요.
1: 예, 같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챗GPT를 대상으로 한그 재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그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뉴스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를 지금
0: 네.
1: 이제 받게 되었는데, 수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결이 이제 나지 않은 상태예요. 했을 때 이게 까딱 하면 그 이전에 수노를 통해 생성된 음원들의 사용 제약도 좀 추가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음원 같은 경우에 특히나, 네, 이제 다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아마 그렇지까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그 법적 제약들이 효력을 갖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0: 네. 그 클래식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오해들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금 한국, 그러니까 나라마다 저작권법이 일단 다르다라는 것.
0: 네.
1: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저작권법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한 곳이에요. 협상을 잘 못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안에서는 원작자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것이 바로 이 저작권이에요. 당연히 이제 원 저작자의 그 컨텐츠 가치, 이를 저희가 보상하고 추후에 2차, 3차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우리가 분배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저작권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영구적인 권리로 계속 보호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색다른 창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후 50년까지만 보장을 했던 걸 이걸 70년까지
0: 늘렸죠.
1: 예,
0: 네.
1: 확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클래식 같은 경우, 어머,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 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어유 그렇다면 그 클래식 음원들은 우리가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역시나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할수 있죠. 당연히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이 주어지는 거 맞지만, 클래식 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악보, 뭐 혹은 멜로디, 그것들을 활용해서 연주하신 연주자분들, 그리고 그 녹음을 진행할 때 함께했던 지휘자분들, 그리고 그걸 레코딩해서 음반까지 출시하게 된 음반 제작자들까지 저작 인적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원을 활용을 하려면 저작권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저작 인접권자들의 동의까지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수업 참여자분들 중한 분이 임윤찬 씨,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연주한 곡을 써도 되지 않나라고 질문을 해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걸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0: 네.
1: 해봤어요. 선생님, 가능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아까 뮤즈 오픈 같은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죠. 임윤찬 님도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 원곡을 재해석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미하여 연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된 음원 자체도 고유한 저작권을,
0: 그렇죠.
1: 받습니다. 그 때문에, 클래식도 오래된 곡이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음원의 저작권자 그리고 주변 저작 인접권자들의 권리 또한 만료가 되었는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0: 네, 이민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요새 핫한 분이잖아요.
1: 아유, 큰일 나요.
0: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획사가 이것만 또 샅샅이 이렇게 탐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진짜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은 케이스가 생길 그게 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엄청 저작권료를 때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1: 교육 현장에서는 저는 항상 뭔가 보수적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해요. 저희가 수업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시간 찰나잖아요. 이분들은 그 시간 이후에 훨씬 더 긴 시간을 창작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교육 참여자분들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도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0: 네, 특히 음악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보수적으로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또 엄청 시무룩한 표정이 되셔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묵과하고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명확히 알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1: 때문에 CCL 캠페인이
0: 그렇죠.
1: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0: 네, 맞아요. 우리 누구나 음악 제작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2차 저작물이 컨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그런 CCL 운동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쉬었다 오려고 합니다. 안나영쌤의 그 일렉트로닉 픽. 네, 어떤 곡이죠?
1: 제가 뭘 추천했었죠?
0: 전소미 님의
1: 클로즈?
0: 네, 맞습니다. 아까 나영쌤이 이거 하시면서 목을 이렇게 여러 번 목젖을 치셨거든요. 그 사운드가 똑똑똑똑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지금 아날로그로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스갯소리였고요. 네, 전소미의 클로저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제가 나영쌤께 들은 이제 유용한 정보들 중에서 AI 사운드 보정하고 또 AI 그 생성 사이트, 이제 음성 생성 사이트를 수업에서 강의했을 때 참여자분들 반응이 제일 드라마틱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오신 수강생분들이 나영쌤이 추천해주신 사이트를 제가 수업을 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음원을 얻으셨다고 뿌듯해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덕분에 제가 나영쌤 덕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영쌤도 이렇게 사용해보고 좀 좋았던 사운드 보정, 사운드 생성 사이트,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 사이트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보정부터 소개해보면 오포닉닷컴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동일한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기는 한데 그 안에서는 저희 지금 쓰고자 하는 보정 기능이 아직까지는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아서 혹시나 갖고 계신 그 녹음본 혹은 동영상 파일의 노이즈 제거가 필요하다면 PC를 통해 웹사이트 접속하셔서 이 기능 쓰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0: 네.
1: 원래 오포닉닷컴은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웹사이트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능들이 실은 뭔가 제가 쓰기에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팟캐스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완성도를 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안에 탑재된 이 노이즈 제거 그리고 볼륨 정교화 기능만큼은 제가 그동안 써왔던 그 어떤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들 안에서도 정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시면 한 달에 2시간가량의 무료 서비스 시간이 제공되거든요. 그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2시간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또 다음 달그 2시간을 또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그렇게 접속을 하셔서 갖고 계신 노이즈 제거 필요한 그 파일들을 집어넣고,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파일들을 집어넣고 난 후에 바로 스타트 프로덕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오포닉이 제공하는 그 노이즈 제거 기능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값이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들을 넣어서 이제 그 안에 세부 옵션과 제거 기능을 조금만 써주세요라고 오히려 성능을 하나 좀 낮춰서 이 적용하심이 이 부피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목소리의 이
0: 질감도 살아있는,
1: 네, 문제를
0: 네.
1: 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목소리는 살리되 의도치 않게 함께 녹음된 배경 음악은 삭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 사이트에 이왕 기능을 적용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노이즈 리덕션, 그러니까 단순히 노이즈 제거 기능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볼륨 정교화 기능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들 있죠. 마이크는 한다는데 두명 이상 녹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혹은 반대로 이제 마이크 각각의 볼륨을 조정할 수 없어서 녹음된 그 사운드에 각각의 볼륨이 다를 때뭐 이를테면 저와 달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과정에 저는 목소리가 크지만 달쌤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경우
0: 네.
1: 이두 개의 볼륨 크기를 이렇게 정교시켜주는 평균을 잡아주는 그 엄청난 기능을 또 같이 탑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사실상 예, 필요로 한 어떤 보정 기능들 싹 적용을 해다가 출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선생님. 우리 왜그 네이버사에서 만든 더빙하는 음원 만들어주는 AI 음원들이 특히 이제 한국어 인식률이 높아서 우리가 그걸 주로 많이 쓰는데 걔가 너무 한계점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클로바 더빙. 클로바 더빙 말고 전에 저에게 알려주셨던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11랩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입니다. 11랩스. 워낙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클로바 더빙이라는 사이트가 정말 다양한 연령대 성별의 사람들의 목소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성우가 많다라는
2: 그쵸.
1: 뜻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대사를 적었을 때 그것들 큰 깨짐 없이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특화된 TTS 서비스라는 장점이 크기는 하지만 문제가 내면은 기간이 거죠.
0: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책 읽는 것 같은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1: 왜 말끝마다의 그 고조에 따라서 얘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건지 선언을 하는 건지
2: 그렇죠.
1: 망설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달리기 마련인데 클로바 더빙 같은 경우에 물론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의 재현률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0: 그래요, 맞아. 말의 뉘앙스를 살리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말맛이 있는 자연스러운 더빙을 뽑기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1: 바로 그 뉘앙스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11랩스 역시 어플리케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면 연기를 담은 그 TTS, 그러니까 문장 바탕의 성우 나레이션을 뽑는 건 역시나 PC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PC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성 엔진이 있지만 그 정확히 이 감정 연기를 반영시키는 그 생성 엔진을 잘 골라주셔야 돼요. 11랩스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음성과 관련된 AI 전반의 서비스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예요.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목소리, 그게 내면 연결일 수도 있고 나레이션의 목소리를 얻기 위한 사이트로만 쓰긴 하지만 당연히 노이즈 제거 기능 있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클론화한다고 하죠. 목소리 정보를 집어넣으면 제가 1시간, 2시간 말해야 하는 것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문장만 적는 걸로도 제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아무래도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소개하는 것이 쑥스럽다 혹은 고민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목소리 변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덕분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참 효용 높은 사이트였구나라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TTS 그리고 이거 문장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생성하는 서비스의 생성 엔진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V3 엔진을 활용을 하시면 너무나 좋아요. 방법은요.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그 목소리 파일들을 문장으로 작성하게 되실 텐데 그 문장 앞부분에다가 오디오 태그를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슬픔, 한우. 네, 이런 것들의 오디오 태그 값들이 있어요. 11랩스 홈페이지를 이제 곳곳에 뒤져보시다 보면은 우리 회사가 이런 감정 오디오 키워드들을 잘 반영시켜드립니다 라고 이미 정돈해놓은 그 페이지가 있는데 얘가 한국어 기반 사이트가 아니에요. 잉글리시 기반 사이트이다 보니까 그 오디오 태그들도 한 영어로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구현률이 높죠.
2: 네.
1: 그런데 저희는 한국말 성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오디오 태그를 영어 아닌 한글로 작성을 해도 꽤 잘 만들어줍니다. 슬픔, 화남, 기쁨 떠오르실 수 있는 그 감정 단어들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이어 쓰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 말줄임표, 느낌표, 물음표가 충분히 구사하지 못했던 뉘앙스들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좀 한 두어 가지가 떠오르네요. 일단은 이 사이트 또한 무료 계정으로 활용하실 때 그 서비스 이용 한도가 있다라는 것. 이게 한 달에 만자예요.
2: 네.
1: 예. 그리고 역시나 비영리로만 활용 가능하십니다. 상업적으로 쓰시려면 결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비영리로만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얘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에 11랩스에서 만들었어요라는 것을 꼭 필수적으로 표기하셔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한국어 성우 등을 중에서도 이런 감정 언어를, 그러니까 특정 감정 언어를 잘 활용하는 성우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약간 선언적 표현을 잘 구현하는 성우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화나고 즐거운 것들, 굉장히 감정기복에 큰 목소리를 재현률이 높은 성우가 있으니, 이거를, 꼭 선택적으로 좀 잘 쓰시는 게 필요하다.
0: 네, 좋습니다. 그 11 랩스에서 감정 언어를 넣으실 때 문장 앞쪽에 대괄호, 그 대괄호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대괄호를 쓰시고 그 안에 감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실제로 녹음하게 될 대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이게 감정 표현이 바뀌는 부분 앞부분에다가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안나영 쌤 모시고 좋은 정보들을 저희는 이제 쉽게 앉아서 누워서 떡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그 떡을 이렇게 맛있게 받아먹는 방식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부에 걸쳐서, 네, 두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이렇게 방송을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마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전에 안나영 쌤이 탐색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하우를 이렇게 이 방송에서 무료로 네,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게스트로 나와주신 소감 나영 쌤께 간단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전국 유일의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를 참여해 주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감이 딱히 없으시다 하시면 제 방송을 마구마구 응원해 주셔도 됩니다.
1: 당연히 응원해요. 너무나 좀 소중한 공간인데 이 공간을 계속 지속하는 그 품에 대해서 이 좀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좀 만족 혹은 위로를 받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예, 응원하고 있는 정치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0: 감사합니다.
1: 이거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안 뭐 혹은 당부라면 현장 너무 바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내 차시 안에, 그러니까 차시당 1시간 40분인데 그 내 차시 안에 뉴스 리터러시와 영상 제작까지를 마무리해달라 이런식의 제안들을 받기도 했어요.
0: 너무 무리한 요청이네요.
1: 순간봐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던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지속적인 창작을 위해서 이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꼭 뺏지 말아야 할 것 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찾아가 주시면 너무 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미디어 교육을 하는 그 이유가 컨텐츠 개수만을 늘리기 위한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제 활동의 이유와 그 방향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좀 부족한 시간이라도 또 한 번 이제 랩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꼭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를 좀 실질적으로 고민하면서 현장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실 그것이 이 방송 듣는 분들의 미디어 교육의 가치를 저희가 붙들고 가기 위한 어떤 주요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제가 바로 저런 나영쌤의 그 교육 철학? 그런 부분들 때문에 쌤이 하시는 교육들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교육자분들께서, 이제, 나영쌤, 하신 말씀 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무리한 현장을 만드는 기획들은 좀, 자제해달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차 샷에 뭘 뽑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영상을 뚝딱 하면 만들어진다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미디어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제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기획을 하실 때 좀 공부를 하고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러다가 일이 끊기면 어쩌죠? 네. 안나영쌤의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반년 정도는 더 열심히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나는 어떤 에너지를 받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청취자분들 반응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방송이 나가고 예전에 유튜브에 올리던 방송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곧 유튜브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채널을 다른 채널로 옮기려고 해요. 지금 이제 그 달쌤의 미디어 교육을 수익화 채널로 바꿔보려고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결정이 나면 이후에 다른 채널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획 아이디어 제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 뭘 방송을 하죠? 라고 슬픈 눈으로 나영쌤을 올려다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획 아이디어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들은 곡이 모두 나영쌤의 추천곡이었는데요. 여성 솔로 가수, 일렉트로닉 곡들이었죠. 그리고 앞에 세 곡은 댄스. 나영쌤의 내면의 흥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매일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나영쌤께 헌정하는 곡입니다. 나영쌤이 되게 좋아하는 곡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 중에서 그 고음 가창 훈련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1: 목을 찢어져라 불러보는 거죠. 네,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몽롱한 두 색 부르잖아요.
0: 네?
1: 아, 조금씩 피치가 올라요.
0: 피치가 오른다고요? 진짜로? 목소리가 올라간다고요? 고음이 더 올라간다고? 그거는 불변의 것인 줄 알았어요.
1: 아니, 시간이 걸리지만 이 숱한 그 훈련을 지내다 보면 어머나, 이 노래를 이제 내가 부르네. 그 순간들이 와요.
0: 저희가 사실 밴드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분은 드럼이었습니다. 저분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어쨌든 고음 가창 훈련에 무척 도움을 받고 있는 뮤지션 분의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오희정의 하늘로 올라가는 비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가창보다는 내적인 흥을 돋우는 곡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이제 흥이 돋아지는지 한번 같이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나영쌤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 클로징 인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고맙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안나영 경희령 장비 지원 안나영, 대본 녹음 편집의 달쌤 경희령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비 오는 날 산책을 좋아한다.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참 채플린다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던 희극 배우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외로움과 슬픔도 있었겠죠.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전주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있고 언제든 비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계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비는 참 이상하죠? 막상 내릴 때는 우산도 챙겨야 하고 길도 적고 몸도 마음도 조금 무거워지지만 가끔은 사람의 마음을 솔직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 넘겼던 마음도 비를 떠올리면 문득 생각나고 바쁘게 지나쳤던 감정들도 잠시 발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채플린이 말한 비 오는 날의 산책은 단순히 비를 맞으며 걷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날씨가 있죠. 맑은 척하고 있지만 조금 흐린 마음,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속으로는 젖어있는 마음, 또 주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전주호는요, 그런 마음을 위해 조용한 우산 하나 펼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전주호, 오늘도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 우산.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108번째 방송, 저는 최선원입니다. 첫 곡으로 에픽하이 우산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인데요. 935 라디오 전주온은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라디오 직무체험을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합니다.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라디오 직무 체험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주제도 정해서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 세 팀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먼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학부에 재학 중인 최준서입니다.
1: 네, 최준서 학생.
3: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문학부 군산대학교 김희수입니다.
1: 네, 김희수 학생. 와우, 목소리가 중후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학부 손향완이라고 합니다.
1: 아, 네, 손향완 학생. 네. 다들 지금인데 너무 목소리를 좀 중하게 깔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분위기가 좀 다른데.
3: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비 오는 날 우리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특별히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뭐?
3: 요즘 장마철이라서 감성적으로 변해가지고.
1: 아, 장마철에 감성이어서. 비가 오면 약간 좀 끄끄하기도 하지만 뭔가 비가 오면 첫사랑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3: 맞습니다.
1: 네, 네. 첫사랑이 떠오르시나요?
3: 예. 아, 네. 아련해지네요.
1: 네. 아, 그래서 오늘따라 더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이게 주제를 잡습니다. 비 오는 날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가 떠오를까요?
2: 저는 임현정 가수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라는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1: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 노래가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비 오는 날 들으면 차분해지기도 하면서 조금 아련한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의 감성이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김희수 학생은?
3: 저는 폴킴의 비라는 노래가.
1: 폴킴의 비.
3: 예.
1: 네. 이 노래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가
3: 약간
1: 있을까요?
3: 약간 빗소리 자체가 잔잔한 이제 발라드 같이 떠오르는데 여기 노래에도 빗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노래 자체에 빗소리 같은 것. 이렇게 비 오는 날 빗소리 듣고 있으면 뭔가 정말 차분해지기도 하고 ASMR 요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네. 그래서 더 그런 노래가 떠오른다.
3: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양환 학생은?
4: 저는 스윙스의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이라는 노래.
1: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4: 네, 네. 이 노래가 굉장히 힙합적이고 뭔가 좀 신나는 노래인데 비 오는 날의 기분이 저는 감성적이 것보다는 기분이 처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기분을 좀 업 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른 분들은 좀 감성적인 거였는데 약간 비가 오면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처진다 그런 느낌이 드는가 보네요.
4: 맞습니다.
1: 네네. 왜 그러세요?
4: 약간 제가 좀 비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1: 혹시 비 오는 날 뭐 누구 첫사랑에게 차였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4: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제가 아픈 데를 너무 콕 찔러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손영환 학생은 비 오는 날이 굉장히 싫을 것 같고.
4: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1: 그렇죠. 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그 사전에 그 미리 얘기했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희수 학생은
3: 저는 약간 비 오는 날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1: 왜요?
3: 집에서 쉬는 거는 좋은데 밖에서 이동하면은 신발이 젖거나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1: 네.
3: 비 오는 날은 근데 웬만하면 집에서 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집에 있는 거인데 이번에 이렇게 직무 체험이라고 한 4일 동안 비 오는 날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들었겠네요.
3: 아닙니다. 그건 이제 차라는 이동 수량이 있어가지고.
1: 그렇군요.
3: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준서 학생은?
2: 저는 반반 저도 좋아하기도 하면서 싫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왜요?
2: 집에서 에어컨 비 소리 들으면서. 책 읽는 거는 좋은데 이제 밖에 나가면 옷이 젖기 때문에 좀 싫은 면도 있는 것.
1: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굉장히 어떤 그 창가나 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내가 그 비 한 가운데를 들어갔을 때는 옷이 젖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그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1: 비가 오는 날은 뭐 집이나 카페의 큰 창가에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3: 예, 네. 맞습니다.
1: 여러분들 이 장마철에 가장 불편하거나 곤란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3: 아, 꽤 있습니다.
1: 네, 어떤 순간이었나요?
3: 이제 옷을 젖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옷이 젖으면 빨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3: 근데 빨래를 해도 이 빨래가 잘 안 말라가지고 습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이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게 가장 큰... 혹시 그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3: 제습제를 집에 한 6개 정도 깔아두면은
1: 아, 제습제를 많이 예. 네, 그래도 습기를 좀 빨아들이는
3: 맞습니다.
1: 우리 준서 학생은
2: 저는 일단 밖에 나가는 것 나가서 이제 있는 공기 습도가 굉장히 저를 불쾌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했던 거
1: 맞습니다. 네. 바깥의 그 장마철의 습기의 공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아,라는군요. 네. 우리 형원 학생은
4: 외출할 때 깜빡하고 우산을 안 챙겼을 때 그때 이제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곤란함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1: 아, 네. 보통은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면 이 가지고 나갈 때도 요즘 일기예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4: 네, 맞습니다.
1: 네, 네. 가지고 나갔다 또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4: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군산대 미디어 학부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지금까지는 약간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였지만 또 나름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에 어떤 감성이 또 있기도 하고
3: 맞습니다.
1: 또 특별한 또 추억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네.
1: 비 오는 날 특별히 떠오르는 추억이나 장면이 좀 있을까요?
2: 저는 고등학교 때 점심 시간에 비를 맞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옷도 젖고 운동장도 미끄러웠는데 그때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웃으면서 뛰어다녔던 게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때 비 맞을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를 맞으면서도 처음에 맞을 때는 조금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내 몸을 적시면 그다음부터 그게 굉장히 또 일종의 뭐랄까 좀 쾌감이기도 하고 좀 시원함도 있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맞아요. 우리 희수 학생은
3: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썸 타는 친구랑
1: 썸 타는 친구
3: 밥을 먹고 나왔는데 때마침 비가 내려줘서 편의점에 혼자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우산을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사서
1: 하나만
3: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쓰고 갔던 기억이.
1: 네. 하나만 산 이유는 돈이 없어서?
3: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붓기 위함. 저만의 플러팅 방법이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향환 학생은?
4: 저는 유년 시절 때 잠깐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이제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좀 자주 생각이 납니다.
1: 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뛰었을까요?
4: 그만큼 열정이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1: 그래요. 네. 그때는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뛰기도 했는데 지금은 비 오는 날 뛰라고 하면
4: 네, 네. 걷기도 싫습니다.
1: 걷기도 싫습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비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하고 굉장히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지금 장마인데 여러분들 장마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계절일지 여러분들 한 단어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멈춤? 멋있습니다. 왜요?
2: 일단 비가 오면은 밖에 나가는 빈도도 줄기 때문에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1: 여러 가지 막 비가 안 올 때는 활동을 하는데 장마철은 약간 활동을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군요. 네. 우리 김인수 학생은?
3: 저는 감성인 것 같습니다.
1: 감성? 감성?
3: 예. 네.
1: 어떤?
3: 빗소리를 들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도 듣고 싶어지고
1: 네.
3: 추억도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감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향환 학생은?
4: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전쟁이요? 특별한... 왜 그렇죠?
4: 이거는 이제 출퇴근길에 양말과 바지 밑단을 사수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뭐 이렇게
4: 네 제가 좀 긴 바지를 자주 입는데 이제 바지 밑단이 끌리는 바지를 자주 입는데 항상 장마철에 바지가 젖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1: 어 보통 이런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반바지나 칠부 바지를 많이 입지 않나요?
4: 제가 근데 반바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은 군산대학교 미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장마철을 조금 더 잘 보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저는 저만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방법들. 네. 희수 학생은?
3: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만약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신발은 꼭 그 장화를 신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아 장화. 예. 아, 네, 젖지 말라고.
3: 장화나 워커 정도.
1: 워커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형원 학생은요?
4: 저는 그냥 우산 잘 챙기기 정도. 우산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까먹장.
4: 네, 까먹장기.
1: 또 잊어버리지
4: 네, 잊지 않기.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방송계 직접 생방송에 출연하시니까.
2: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너무 이렇게 조용하신 것 같아요. 네. 아.
3: 굉장히 떨립니다.
1: 아, 떨려요?
3: 예.
1: 네. 와, 목소리는 안 떨리고. 네, 알겠습니다. 형원 학생.
4: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잘 어울립니다. 네, 세 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추천하는 곡 뭐가 있을까요?
2: 저희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비와 당신.
2: 네,
1: 네. 그 라디오 스타의 OST로도 나왔던
2: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1: 아.
2: 이무진 가수님이 리메이크로 불렀던 노래인데.
1: 아, 제가 그 다른 노래를 좀 준비를 했는데.
2: 아, 네. 럼프피쉬 노래도.
1: 아,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박중훈 버전의 OST. 아, 네. 아, 괜찮을까요?
2: 아, 네. 그건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1: 네.
2: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와 당신. 네. 들려드리도록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방중석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1팀과 장마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 오는 날의 음악, 그리고 추억, 불편함, 뭐 마음의 날씨까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비가 오는 계절에는 뭐 괜히 생각도 좀 많아지고 평소보다 마음속 고민들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요즘 생각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팀이 준비한 주제는 고민 상담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조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26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0: 네, 26학번이면 신입생이네요.
1: 네, 신입생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2: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23학번 문성훈입니다.
0: 아, 문성훈 학생 23학번.
2: 네, 맞습니다. 네,
0: 군대를 갔다 온.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고민 상담소, 뭐 고민 이런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이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저희가 오늘 이 고민 상담소라는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보면 이 대학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긴 방학이 또 있는데 이 두 달이라는 긴 방학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싶다. 아, 본인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딱 1학년 1학기만 해보고 바로 두 달이라는 방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토익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토익이 방학이니까 뭔가 쉼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 문성훈 학생은요?
2: 저는 곧 있으면 국토대장정을 가기 때문에 가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0: 아, 국토대장정이요? 아, 그 특별한 건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제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봤습니다.
0: 아, 학교에서 가는 거군요. 어디서 네. 어디까지 가는 거군요?
2: 아마 해남으로 가는데 저도 자세한 건 아직 잘 몰라서.
0: 아, 그 보통 네.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쭉 위에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서울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게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 남북으로 종단하는 그런 횡단하는 그런 대장정이군요.
2: 네, 네
0: 괜찮으시겠어요?
2: 네,
0: 네, 잘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희수 학생은 김현수?
1: 네,
0: 네. 지금 토익에 대해서 공부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영어에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영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그래 지금 뭐 특별하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1: 이제 7월 이제 방학에 하는 저희 학교에서 하는 모의 토익을 신청해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하면서 점차 점수를 올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그 대학생 때 토익 공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요즘 토익은 뭐 어떤 경향이 있나요?
1: 요즘 토익은 학생들이 약간 영어를 하려면 무조건 일단 해보는
0: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과거에는 그 이렇게 듣기나 쓰기 뭐 이런 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회화 쪽으로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1: 요즘은 좀 다양한 영어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일자리나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고민,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즘에 고민한 관심사가 하루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1: 일단 저는 무언가에 대한 도전하고 싶다는 욕구를 좀 더 올려준 것 같습니다.
0: 아, 도전하고 싶은 욕구.
1: 네. 네.
0: 그런 게 더 많았고요. 우리 성훈 학생은?
2: 저는 국토대장정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늘 런닝과 꾸준한 운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아, 체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니까 지금 네. 준비를 좀 하고 있군요. 언제 가시나요?
2: 7월 20일에 갑니다. 아,
0: 7월 20일. 예, 얼마 안 남았네요.
2: 네.
0: 네네. 그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먹어서
2: 네.
0: 네, 네. 영양분도 좀 보충해놓고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사이면서 또 고민이 동시에 고민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두 달 동안 토익만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제 네. 다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영화랑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이제 제 꿈이 촬영 감독이다 보니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좀 여러 개 찾아보고 있습니다.
0: 아, 요즘 뭐 보고 계신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실까요?
1: 지금 이제 어제 다 봤는데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방송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딱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니 드라마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도시남녀의 사랑법.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 요즘 뭐 고민이면서 관심사가
2: 이번 방학에 어떻게 알차게 재밌게 보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알차게 보는 게 꼭 알차게 국도 대장정 가신
2: 네.
0: 거잖아요.
2: 갔다 와서 또 그 후에 이제 8월 달에는 8, 9월 달에는 어떻게 재밌게 방학을 보낼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0: 대장정을 가서 한 일주일 가시나요?
2: 네, 맞습니다.
0: 일주일 갔다 오면 또 발언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본인의 개인의 관심사나 고민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좀 더 나가서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은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예, 성훈 학생부터.
2: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취업.
2: 네.
0: 네, 그렇죠. 네, 취업. 뭐 근데 대학생들이 뭐 대학생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뭔 꿈을 가질 시점인데 들어가자마자 요즘 또 취업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지만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한번 부딪혀봐라. 공모전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위해서는 일단 뭐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뭐 실패도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고민들을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 본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털어놓은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땐 또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까 뭐 했던 우리 성훈 학생.
2: 네. 저는 일단 그냥 한번 아무거나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대학생들 사이 어떤 신조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나 표현이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건 아무래도 걸그룹 리슨의 멤버 중 한 명인 이제 원희가 했던 야호 이게 가장 지금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0: 아 야호. 네. 야호 야호는 산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1: 좀 톤을 다르게 야호 이렇게. 아,
0: 어릴 때 이런 용어를 써야 되나?
1: 기분이 좋을 때나 이제 딱 포즈를 취하면서 V를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딱 내밀면서 야호 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0: 아, 그 약간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하는 표현이군요. 본인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1: 네, 저도 요즘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럼 성훈 학생은 소개해 줄 친조가 있다면?
2: 저는 약간 야르 아니면 샤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야르 샤갈. 네. 제가 SNS인가요?
2: 뭐 네, 그런 것 좀 요즘 밈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0: 아, 본인은 그런 용어들을 쓰시나요?
2: 네, 가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요즘에 그 신조어들을 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 유행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유행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신조어는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서 아, 요즘에는 좀 어렵다. 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런 신조어가 세대 차이를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이제 이 신조어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좀 잦은 어린 친구들한테서 먼저 생겨나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분들은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못 알아들여서 세대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신조어에 대한 좋은 뜻들을 알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 같이 어머니와 아이들 세대에 좀 세대 차이가 줄어들면서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약간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서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요?
2: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요즘 표현 하나를 좀 고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 분 중에 누구나 한번.
1: 저는 이제 딱 하나만 한 소개해드린다면 아까 말한 야호를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분 좋을 때 뭐 네. 한번 잘 표현해 주시죠.
1: 야호.
0: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으실 때 오늘 야호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1: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와서 한번 라디오에 진짜 생방송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한 번쯤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드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성훈 학생?
2: 저도 색다른 경험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번 또 이런 이거를 또 생방 라디오를 해볼 수 있을지
0: 언제든 도전해보셔도 가능합니다.
2: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1: 예,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최예나님의 캐치캐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최예나 씨의 캐치캐치. 뭐 이 노래를 특별하게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학과에서 진행한 미디어 문화학부 릴스 공모전 대회가 있었습니다.
0: 아, 네네.
1: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MT 때 이 노래에 맞춰 추고 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230만 조회수가 나와서
0: 오!
1: 한번
0: 230만이요?
1: 네. 한번 제가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릴스 하나 하나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0: 아,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팀과 함께 그 문성훈 김현수 학생과 함께 요즘 대학생들 관심사 그리고 MZ세 신조어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민 상담이라고 해서 꼭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일상에서 조금 더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최애나님의 캐치캐치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군산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이 팀과는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사, 뭐 고민, 그리고 신조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도 결국은 크고 작은 선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 우리가 뭐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 아주 사소한 선택 같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군산대 미디어학부 학생들 3팀과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선택의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향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 건지, 뭐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런 뭐 시험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팀 학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미디어문학부 이제 4학년 21학번 재학 중인 박래윤이라고 합니다.
0: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박래윤 학생. 네.
2: 아, 저는 미디어문학부 1학년 재학 중인 김건이라고 합니다.
0: 아, 1학년 김건 학생. 네. 지금 뭐 새 팀 나오는데 군산대 미디어학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우선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학과 장비와 그다음에 다양한 편집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이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0: 네, 뭐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뭐 그 장비도 많이 갖추고 있고 해서 이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 그런 학과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도 굉장히 좀 훌륭하시고요.
1: 네.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0: 네, 열정도 굉장히 많고, 네, 군산대 미디어학부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우선 이 생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주제로 하면은 좀 더 재밌는 주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0: 아, 좀 더 좀 진지한 것보다는 좀 재미, 예, 뭐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는가? 밸런스 게임.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여름에 여행을 간다면 산과 바다 둘 중 어딘? 하나, 둘, 셋.
2: 저는 바다 선택하겠습니다.
1: 저도 바다.
0: 아, 바다. 왜일까요?
1: 산 같은 경우 여름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많은 벌레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0: 아, 벌레.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시원하게 몸에 물을 적시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김건 학생은요?
2: 아, 저는 이제 여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닷바람 이제 맞으면서 걸으면 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전에 뭐 근데 여름산 겨울바다 뭐 이런데 아, 그런 여러분들은 반대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벌레를 좀 싫어하시나 봐요?
1: 벌레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0: 아.
1: 뭐 찝찝한데 이제 벌레들이 윙윙 거리면은 이제 불편도 하고 이제 불쾌하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산과 바다 중에서는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집에 갔다라고 한다면 뭐 딱 하나 골라야 한다면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자, 하나, 둘, 셋.
1: 짬뽕 하겠습니다.
0: 짬뽕.
2: 저는 짜장면 하겠습니다.
0: 아, 둘이 나눠졌습니다. 우리 박내훈 학생은 왜?
1: 짬뽕의 경우 저는 또 음주를 살짝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속을 쫙 내려줄 수 있는 해장용으로 짬뽕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반주 한잔 하면서 또 먹을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김관 학생은?
2: 저희 짜장면이 살짝 부담 없이 좀 먹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뭐 이렇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어느 날은 또 이것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짬짜면을 시켜 드시는 때도 있나요?
1: 저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시킵니다.
0: 아, 반반이 아니고
1: 네, 한 그릇씩 두 개로씩.
0: 오, 가능하실까요?
1: 네.
0: 어, 그렇군요. 네.
1: 좀 대식가여가지고.
0: 아, 그렇군요. 네. 김건 학생은?
2: 저는 그래도 하나만 먹는 게 뭔가 섞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0: 네. 그럼 매번 짜장면만 드시나요?
2: 그냥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
0: 아, 번갈아 가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좀 나눠 먹자라고 한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더 좋을까요?
1: 친구들과 나눠 먹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해본다면은 짬뽕 둘과 짜장 하나를 시키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탕수육을 무조건 시켜야 되기 때문에
0: 아 짬뽕 둘에 짜장 하나에
1: 탕수육까지
0: 탕수육까지 아,
1: 뭐.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0: 아 탕수육을 특별히 이렇게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저 항상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짜장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되고 짬뽕에도 탕수육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여서 항상 같이 먹을 때도 탕수육, 혼자 먹을 때도 탕수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0: 김관 학생은?
2: 저도 탕수육에 꼭 들어가야 약간 국룰 조합처럼 무난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 군산하면 군산이 또 짬뽕의 또 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군산에 짬뽕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짬뽕 맛집들을 다 탐방하셨나요?
1: 아직 다는 못 가봤습니다.
0: 추천해 줄 곳이 있다면
1: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이제 군산 이제 나운동인가 수송동쯤에 태성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곳이... 무조건 짬뽕을 먹어봐야 된다고.
0: 예, 제가 듣기 군산에 많이 유명한 데가 복땡땡 뭐 이런데 이런데
1: 맞습니다. 복땡땡 이제 지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먹어봤는데 아직 그 태성 그쪽을 먹어봐야 정확히 어디가 맛있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가면 꼭 한 번쯤 네 들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 학생이 좀 추천해 주실 그 맛집 있다면?
2: 저는 아직 1학년이라 그 많이 가보질 못해서.
0: 아, 선배들 따라서 좀 선배들 많이 안 놔주시네.
1: 좀 더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주긴 하는데.
0: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조금 각자. 네. 요즘 제가 좀 많이 좀 놀랐던 게.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산다거나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각자가 또 이렇게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았고 돈도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더치페이 문화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좋은 방법일 수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전 이제 후배들과 밥을 먹을 때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재수없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로 사주는 타입이라서 더치페이 문화도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선배로서.
1: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 학생은 어떠세요?
2: 저는 뭐 친구들끼리 먹을 때면 약간 부담 서로 안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더치페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내죠.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밸런스 게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밸런스 게임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평생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서 살기 그리고 계단이 없고 엘리베이터만 있는 30층 집에서 살기. 즉 쉽게 얘기하면 5층은 매일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요. 또 30층은 계단이 없어서 엘리베이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실지. 자, 하나, 둘, 셋.
1: 전자 하겠습니다.
0: 전자.
2: 네, 전자. 저도.
0: 전자면?
2: 아, 네.
0: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5층 집에 살기. 네. 왜 그러실까요?
1: 5층이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5층 정도면은 뭐 엘리베이터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5층 정도면 뭐 충분히 지금도 뭐 이 학과가 4층이잖아요.
1: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쓰긴 하지만
0: 아,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쓰는데 네.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5층 엘리베이터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무거운 짐 뭐 이럴 때는 어때요?
1: 무거운 짐 있어도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들과 같이 이제 옮기면 이제 금방 옮기기 때문에 네.
0: 아직 관절이 팔팔한 20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건 학생은요?
2: 저는 30층을 하면은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0: 아, 네. 매번 편하게 가긴 하지만 어떨 때 한번 뭐 고장이 나면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러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참 편하긴 하죠.
1: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보셨죠? 끝났죠? 이제 대학이니까. 시험들 보시는데,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이 시험 범위가 좁아요. 예, 적은데,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수님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시험 범위는 쉽게 내지만 범위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내는 그런 교수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범위를 넓게 가되 쉽게 가는 그런 중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분 중에 어떤 교수님이 더 많은지 하나 둘 셋.
1: 후자 하겠습니다.
0: 후자. 김관우 학생.
2: 저는 전자 하겠습니다.
0: 내용 학생은 왜 후자를
1: 그래도 이제 문제가 좀 쉬운 게 아무리 좀 보통 고생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면 되니까. 그래도 전자의 경우 제가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게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나 범위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내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또할수 있기 때문에 더 쉽다
1: 네,
0: 생각을 했던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우리 김건 학생은요.
2: 저는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이제 범위가 좁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할 방향성 같은 게좀 명확해져서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0: 조금 더좀 집중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 미디어학부 처음 이렇게 이한 학기에서 시험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2: 뭐 중간은 사실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말고사 때좀 많이 어려워져서 좀 살짝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주말은 쉬었는데 아니, 중간은 쉬었는데 좀 기말이 좀 어려웠다. 어떠세요? 4년 뭐 시험 보셨잖아요.
1: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딱 1학년 때도 중간은 쉽게 내셨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기말은 어렵게 내시고 그래서 이제 김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0: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을 중간에 시험을 왔는데 다들 잘 봐. 그러면 좀 약간 성적에 있어서 편차를 좀 줘야 되니까 기말은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밸런스 게임 이야기 해봤습니다. 뭐 산이냐 바다, 뭐 짠장이냐 짬뽕, 뭐 50층이냐 5층이냐 30층이냐, 뭐 시험 범위 좁지만 어려운 시험이냐, 범위는 넓지만 쉬운 시험이냐, 뭐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각자의 또 성향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게임을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1: 우선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해본 것도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거를 학창시절부터 아침마다 방송을 해왔는데, 이제 그때 그 학창 기억이 떠올라서, 뭐좀 약간 감회가 새롭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멋진 후배들과 같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관 학생은요?
2: 아, 저는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걸 평소에 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미안하고요. 네. 마지막 끝곡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1: 그 기태라는 가수와 백예슬이 부른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지
0: 오,
1: 마요라는 곡을
0: 떠나가요?
1: 선택했습니다.
0: 떠나지 마요. 뭐, 이게 약간 밸런스인데요? 갈까 말까?
1: 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노래.
0: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떠나가요, 떠나지요 마요. 마지막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공기는 무겁고 마음도 조금 처질 수 있는 계절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좋은 음악 하나, 반가운 목소리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전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선이었고요. 끝곡으로 네,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듣겠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4: AI는 무엇이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악연. 네.

0: go with the flow.
1: Life is flow.
0: 나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떠오 두근거려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또

네, 어느덧 한 해 반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조금은 오래된 네, 흘러간 팝송과 함께 예, 금요일 저녁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 준비해 봤습니다.

0: way to heaven.
1: 네, 첫 곡으로 듣고 오신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이었습니다. 1971년 작품인데요. 네, 리마스터한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There's a lady who sure all that glitter is gold. 네, 반짝이는 것은 모두 다 금으로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천국도 돈으로 사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주의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비판으로 예, 시작되는 이런 명곡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이 정말 화려한 기타 솔로가 나옵니다. 지미 페이지. 네, 야드버드에서도 활동했었고요. 네, 레드 제플린에서 기타리스트로 예, 그리고 록 역사상 최고의 기타 솔로 중에 하나로 선정되는 바로 그 부분. 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뭐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면 예, 지미 페이지,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 그리고 에릭 클랩턴 뭐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간만에 저희가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으로 예, 첫 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곡을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들으신 미국 락밴드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였습니다. 이 More Than Words는 1990년에 네, Pornography라는 그 익스트림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익스트림이 말 그대로 정말 헤비메탈, 하드락 계열의 밴드였는데 이 곡은 정말 어쿠스틱 기타로만 거의 완성된 그런 곡이어서 오히려 굉장히 신선했었죠. 그래서 빌보드 예, 탑 100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누노 베튼코트라는 이 기타리스트가 핑거스타일 어쿠스틱 기타를 쳤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추억에 많이 잠겼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예,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마음이 진실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More Than Words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말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곡까지 들어봤고 세 번째 곡은 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한번 예, 세 번째 곡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곡은 본조비의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Always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본조비의 Alway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좀 전에 들으신 Nothing's Gonna Stop Us Now는 예, Starship이 불러서요. 1987년에 예, 미국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그 마네킹의 주제가로도 유명한데 이 Nothing's Gonna Stop Us Now는 비교적 직설적인 그러한 사랑 노래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예,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들었던 예, More Than Words는 좀 더 서정적이었죠. 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가사와 네, 아주 담백한 기타 연주가 굉장히 맛깔나게 예, 그렇게 연주가 됐다면 방금 들으신 네, 본조비의 Always는 이게 Always가 이제 뭐 언제나 항상 그런 뜻이니까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뭐 그런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헤어졌어요. 네. 헤어진 남자가 예, 다시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잘해줄게. 예,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잘해줄게라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무치는 그리움을 예, 주체하지 못하는 뭐 그러한 예, 가사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본조비의 그 파워 있는 보컬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인기가 좋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일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곡 일부의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사랑도 많이 하고 또 상실도 하고 이러한 반복을 거치면서 우리가 삶의 막바지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는 어떠할까? 정말 유명한 곡이 예,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예, 그런 곡이 있죠. 이게 이제 원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네, 밥 딜런이 197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Guns N' Roses, 총과 장미죠. 네, Guns N' Roses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 거는 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메이크 버전, Guns N' Roses 리메이크 버전으로 Knocking on Heaven's Door를 들으면서 오늘 1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건스 앤 로시스의 Knocking on Heaven's Door 듣고 왔습니다.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엄마, 이 배지를 저에게서 떼어주세요. I can't use it anymore.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가사로 시작을 하죠. 네, 밥 딜런의 오리지널 곡도 물론 네 좋지만 이 건스 앤 로시스의 리메이크 버전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후렴 부분 따라 하시고 네, 그랬던 것을 알고 있는데 건스 앤 로시스가 1985년에 네, 미국 그 LA에서 결성이 됐다고 해요. 네, 하드락 밴드인데요. 1980년에서 90년대 이 록 음악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엑슬 로스가 보컬을 맡았고 슬래시가 리드 기타 그리고 더프 맥카겐이 베이스 기타 이렇게 정말 좋은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곡이 좀 긴 곡들이 많습니다. 네, 긴 곡들이 많은데 저의 개인적인 선택은 이 Knocking on Heaven's Door도 좋지만 November Rain이에요. 네. 굉장히 길고요. 8분이 넘습니다. 네. 웅장한 록 발라드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Guns N' Roses의 음악을 들었다면 예, November Rain은 꼭 한번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곡으로는 우리가 아직 노벰버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예, 노벰버 레인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뭐 Nothing lasts forever and we both know hearts and changes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 둘 다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잘 안다. 네, 그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약속을 강요하기보다 변화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스 앤 로시스의 November Rain입니다.

네, 노벤버레인 듣고 오셨습니다. 건스앤로시스의 정말 웅장한 락 클래식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1991년 Use Your Illusion이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90년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락 발라드로서 Always 그리고 More Than Words와 함께 3대 락 발라드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거작이었고요. 이러한 노벤버 레인의 전곡은 저희 전주 FM 정도에서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8분 56초예요. 그래서 일반 이런 FM 라디오에서는 너무 길어가지고 전 끝까지 다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이 또 기타 솔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후렴부에 곡이 마무리될 듯하다가 한 1분 정도 기타 솔로 하는 부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건센 로시스의 노벤버레인 듣고 오셨고요. 제가 준비한 다음 곡은 조금 이제 차분하게 가다듬기 위해서 Without You라는 곡 해리 넬슨 버전이 아니고 에어 서플라이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에어서플라이의 Without You 듣고 오셨습니다. 원래 해리 닐슨이 원곡도 아니고요. 사실은 1970년에 배드핑거라는 영국 밴드가 발표한 곡이고, 해리 닐슨은 1971년에 리메이크를 한 반면에, 그 에어서플라이의 Without You는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리메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에 발표를 했죠. 에어서플라이는 호주 그룹이에요. 네. 호주에서 결성을 했는데, 이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러셀 히치콕과 그라함 러셀입니다. 그래서, 멤버의 성하고 이름이 같아요, 러셀이. 그런 재밌는 그런 그룹인데, 정말 히트곡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량한 보컬, 정말 에어서플라이를 하는 것처럼, 공기를, 산소를 제공해주는 것 같은 그런 청량한 보컬 굉장히 좋았습니다. Without you의 가사를 보면,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이렇게 가거든요. 내 오늘 밤을 잊을 수 없고, 나를 떠나던 너의 얼굴도 잊을 수 없고, 그렇지만, 이게 뭐 인생이야.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사랑은 언제나 항상 만남의 즐거움 그리고 또 헤어짐의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곡은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입니다. 이 곡이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헤어졌지만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거죠. 저희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짧은 한 시간을 즐기고 헤어지지만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함께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고 우리 전주 FM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편지를 가로채고 가는 곳마다 험담을 퍼뜨리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서 결혼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어느 소설 속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83화 음악편에서는 이 두 아티스트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음악으로 남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던 포스터의 이돌 페이저웨이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와 오늘 그쵸? 이제 7월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방송인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풀치님들 네. 왜 비가 오면 마음도 괜히 울적해지고 괜시리 좀 꼬질꼬질해지고 그러잖아요. 마음만큼은 보송보송하고 고슬고슬한 하루하루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게 채워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83번째 음악편이고요.

라인강에 흐르는 선율, 슈만과 클라라라는 타이틀로 준비했습니다. 뭐 슈만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 좀 배우신 분들은 그 어린이 전경이라는 곡의 소품이었던 트로이메라이. 이 곡 특히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잔잔하면서도 아이들 특히 산모들 태교 음악으로 많이 굉장히 많이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바로 고 트로이메라이의 주인공이죠. 사실 이 로베르트 슈만은 원래 법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법 공부보다 문학과 음악에 더 이제 재능을 보였고 끌렸고 결국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손가락 부상으로 그 꿈도 접고 작곡가로 길을 들어선 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물인데요. 자 그럼 어떤 우여곡절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우리 슈만의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 메가헬스와 영월 FM 99.1 메가헬스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83번째 음악편 라인 강에 흐르는 선율 슈만과 클라라 편을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자, 1부 들어갈게요. 그 로베르트 슈만은 1810년 독일 작센 지방의 스피카우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던 지식인이었다고 해요. 어린 슈만은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가까이 접하면서 자랐고 특히 장 바울이라는 독일 낭만주의 작가를 평생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문학적 감수성이 나중에 그 슈만 음악 특유의 이야기하는 듯한 스타일로 이어집니다. 그는 17살 무렵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식 음악 교육보다는 스스로 작곡하고 연주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슈만이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좀 꼬입니다. 전반적인 집안 형편이 가세가 기우는 거죠. 어머니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했고 결국 슈만은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닌 전혀 반대인 원하지 않던 라이프치 대학 법학과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슈만 본인은 법학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죠. 이게 예술적 DNA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전혀 다른 법학과에 진학을 했으니 뭐 대학 생활이 온전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됐을 리는 만무하겠죠. 수업 대신 소설을 쓰거나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실제로 많았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그 아예 하이델베르크로 학교로 옮기기까지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1830년 20살의 슈만은 라이프치히로 돌아와서 당대 유명한 피아노 교육자였던 프리드리히 비크를 찾아가 정식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의 문화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바로 이 비크의 집에서 어린 클라라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띠로리.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좀 다룰게요. 이 러브스토리 부분은. 네, 어쨌든 이렇게 찾아갔는데 근데 문제는 슈만이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연습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다가 이 오른손 손가락까지 다치면서 피아니스트의 길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점이 그를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 부상을 계기로 슈만은 연주자 대신 작곡가, 음악평론가로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1834년에는 직접 음악 잡지를 창간해서 편집장으로 활동하는데 이 지점이 현대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쇼팽이나 브람스 같은 신인 작곡가들을 발굴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세상에 소개한 게 바로 요 우리 누구죠? 슈만. 슈만님이 편집장으로 있던 고 잡지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론가로서의 안목도 상당히 뛰어났던 셈이었죠. 사람을 보는 안목, 신미한. 처음 작곡가로서는 피아노 독주곡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나비, 사육제, 크라이슬레리아나 뭐 이런 곡들이 이 시기에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대부분 문학적인 이야기나 캐릭터에서 그 영감을 받은 표제 음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슈만다운 문학 그 특징이 나타난 거죠. 문학 소년다운. 마치 그냥 단순히 어떤 피아노 연주곡이 아닌 하나의 시, 시나 소설, 에세이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그리고 1840년 클라라와 결혼한 해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 해 동안 무려
130곡이 넘는 가곡을 아주 그냥 쏟아내듯이 작곡합니다. 찍어내듯이. 우리 그런 표현 쓰죠. 기계로 찍어내듯이. 음악학자들은 이 시기를 그래서 가곡의 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의 재능이 꽃을 피운 만발한 그런 시기였다고 하죠. 결혼과 사랑이라는 굉장히 큰 변화가, 감정적인 변화가 그의 창작의 폭발적인 어떤 시너지와 에너지로 이어진 굉장히 상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슈만은 교향곡, 또 협주곡, 실내악까지 장르를 넓혀가면서 왕성하게 활동했고요. 1850년에는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음악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쓴 곡이 바로 교향곡 3번, 우리 보통 라인이라고 작품을 말하는데 라인강 주변의 풍경과 정서를 담은 곡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을 쓴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슈만의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실 슈만은 젊은 시절부터 우울증과 신경쇠약 그리고 환청 같은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안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병력도 또 가족 중에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여동생 한 명이 스스로 정신질환으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해서 슈만은 자신에게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평생을 두려워했고 또 뒤셀도르프 시절 후반부에는 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1854년 초 그는 환청이 너무 심해져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한날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일단은 입원까지는 아니니까 집에 돌아가서 좀 편히 좀 쉬세요라고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바로 다음날 2월 27일 그러니까 1853년 2월 27일 가운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서 라인강으로 걸어 들어가 그대로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뱃사공들이 재빨리 구조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 이후 슈만은 그러니까 슈만 본인의 요청으로 본 근처에 있는 엔데니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후로 2년 반 동안 죽기 직전까지도 클라라는 의사들의 만류로 남편을 거의 만나지 못했고 1856년 7월 29일 슈만은 46세 나이로 엔데니 정신병원에서 세상과 작별합니다. 사망 원인은 당시엔 확실치 않았지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매독, 그렇죠? 매독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슈만이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어떤 전형 같으면서도 동시에 정신질환과 싸우다 비극적으로 끝난 대단히 드라마틱한 삶이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슈만의 인생 한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클라라입니다. 2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고 또 클라라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이 둘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들의 본격적인 러브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만 하면 생각나는 그 곡, 아이처럼 순수했던 그의 내면과 문학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어린이 전경 중 트로이메라이, 그리고 뒤셀도르프 시절의 대표작이자 훗날 그가 몸을 던진 바로 그 라인강을 예찬한 곡이라 극적 아이러니가 강렬한 교향곡 3번 라인 사막장 듣고 2부 이어갈게요.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83번째 음악편 슈만과 클라라 라인강에 흐르는 선율 편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2부 이어갈게요. 다시 시간을 거슬러 183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살의 슈만이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찾아간 그 프리드리 비크의 집. 여기서 처음 클라라를 만났다고 제가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띠로리, 네, 고지점. 그때 클라라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어린 클라라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비크는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육자였는데 클라라를 아예 그 어릴 때부터 자신의 교육법을 증명할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처럼 아이를 프로젝트처럼 키웠다고 해요. 매일 몇 시간씩 정말 스파르타식 교육을 한 거죠. 음악 교육을. 피아노, 화성악, 작곡, 심지어 바이올린까지 배우게 했고 학교 교육은 뭐 거의 받지 못할 정도로 음악에만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시킨 거죠. 그 결과 클라라는 9살에 데뷔 무대를 갖고 11살부터는 유럽 각지로 순회 공연을 다니는 이른바 신동 피아니스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만이 비크의 집에서 하숙을 시작했을 때 그 문화에 들어가서 피아노 공부를 시작했을 때 사실 클라라는 이미 슈만보다 훨씬 유명한 스타였던 셈입니다. 이게 갭 차이가 났던 거죠. 그때만 해도. 슈만은 비크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클라라와 가까워진 겁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날마다 보는데. 이제 처음엔 오빠 오빠 하다가 이제 네, 그쵸? 그 오빠가 이제 그 오빠가 아닌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오빠와 동생 같은 사이였는데 클라라가 10대 중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아주 조금씩 무흐트해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죠. 1835년 슈만이 25 그리고 클라라가 16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비로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돼요.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 비크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를 챘고 알게 되자마자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표면적 이유는 슈만이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명 작곡가라는 아티스트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커리어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네, 베이스에는 조금 더 그 복잡 미묘한 어떤 계산적인 감정이 저는 깔려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비크에게 클라라는 단순한 그냥 자식, 나 사랑하는 내 딸 요것을 넘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만들어낸 하나의 걸작인 겁니다. 걸작. 걸작이면서 프로젝트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사업. 이 비크에게는. 그런 딸이 결혼에 독립해버리면 자신의 그 어떤 교육법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이 정도 능력 있어. 내 딸을 이렇게까지 키워놨어. 이렇게 세상에 증명해온 지금까지 증명해온 자기의 어떤 교육법이 이 그 모든 노력과 수입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독립해버리면 딸이. 그러니까 비크의 반대는 그래서 이제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제 슈만이 길거리에서 슈만을 만나면 뭐 대놓고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네, 그 XS 욕을 한다거나 뭐 모욕을 준다거나 심지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살인 협박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아, 정말 그냥 되게 싫었나 봐요. 사위삼키가.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런 어떤 자신의 욕심도 있었겠고 또 그 딸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앞길이 구만리 같은 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 한 사람의 그냥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뒷바라지하고 내조하는 이런 평범한 삶을 아빠는 원치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딸의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동안 공들여온 시간 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계산적인 걸 넘어서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반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클라라에게 오는 또 편지를 몰래 가로채서 이건 약간 좀 치사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편지 가로채는 거 이건 좀 아닙니다. 클라라에게 오는 편지를 가로채서 자신 이제 몰래 뜯어본 거죠. 뜯어보고 클라라가 순회 공연을 갈 도시마다 이제 미리 체크해서 편지를 미리 편지를 보내서 슈만을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험담한다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소문, 루머 같은 걸 뿌리고 뭐 이러고 다니고 했다고 해요. 약간 좀 치사하다 이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클라라를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007 작전을 펼쳤던 건데, 그럼에도 어디 사랑이 그럽니까? 이게 못하게 하면 더 막 이렇게 붙잖아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는 그래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살짝 그냥 관망하고 지그시 한번 눈 좀 살짝 감아주고 볼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닭싸하고 말리니까 또 막 더 붙는 거죠. 네, 불 붙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랑 관계라는 게 참 묘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제 두 사람은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갔고 1837년에 슈만이 정식으로 이 아버지 비크에게 딸을 주십시오. 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청혼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물어보란 마나. 예, 슈만과 클라라는 이제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나 거절을 하고 또 심한 모욕을 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아버지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꽤 파격적인 행보였죠. 요즘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인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인이었어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전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보수적인가요? 네. 1839년부터 시작된 이 법정 다툼은 거의 1년 넘게 이어졌고 비크는 법정에서 슈만을 두고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알코올 중독자다 뭐 이런 그 사생활적인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루머들을 막 재생산하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내 딸을 무책임한 사람한테는 내 딸을 맡길 수 없다, 줄 수 없다라며 몰아세웠고 심지어 클라라가 그동안 그 이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벌어들인 그 수익금 있죠. 공연 수익금 같은 거 모아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해서 또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제 돈 주면 날릴까 봐 그런 거죠. 보쌈에서. 이제 그러니까 통장을 꽉 쥐고 주지 않았던 거예요. 착복하고. 슈만 입장에서는 정말 지치고 힘든 싸움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창작열은 오히려 막 불타올라서 이 시기에 나온 곡이 바로 환상곡. 판타지 다장조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슈만이 클라라와 강제로 떨어져 있던 가장 힘든 시기에 쓴 곡이라고 하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절망적인 시기에 이 불꽃 같은 불후의 명작을 또 탄생시킵니다. 이건 뭐 진리죠, 진리. 고통이 영감의 먹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헝그리 정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또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상황 볼 때. 자, 그 이 곡 속에는 베토벤의 가곡 한 소절을 몰래 인용해서 클라라에게 보내는 이 암호 같은 사랑 고백을 또 숨겨놓았다고 알려져 있죠. 요 판타지 다장조라는 작품에. 베토벤 씨의 음악을 살짝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1840년 여름 마침내 법원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슈만과 클라라는 1840년 9월 12일 클라라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녀의 생일 하루 전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응? 뭐지? 하실 텐데 그러니까 하루만 더 기다렸어도 이 아버지의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성인이 미성년자 딱지를 이렇게 떼버리고 성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루조차 기다리지 않고 그런 거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둘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결혼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아버지한테 또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식 전날 슈만은 클라라에게 노래 한 곡을 선사합니다. 선물하죠. 미르텐이라는 가곡집에 실린 헌정이라는 곡인데 노랫말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입니다. 너는 내 영혼, 너는 내 마음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클라라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자주 연주되는 클래식 명곡 중 하나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은 5년여의 지난한 싸움 끝에 결혼에 골이 나게 되지만 결혼이 곧 행복을 보장하거나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티스트가 한 가정을 꾸리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3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만의 환상곡 다장조, 그 부르의 명곡 명작 17번 1악장, 그리고 클라라에게 결혼하면서 선사했던 선물곡, 프로포즈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르텐의 꽃 중 헌정,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자 바로 3부 이어갈게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결혼 이후 슈만과 클라라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낭만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꽤 팍팍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에는 하나의 노트에 번갈아가면서 일기를 쓰는 이른바 부부일기를 쭉 써왔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부부일기 쓰는 거. 그 왜 말로 하기 좀 곤란하고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메시지나 이렇게 쪽지로 메모로 해서 내 어떤 서운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을 때 훨씬 더 그 진심이 오롯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바람직한데요. 부부일기. 여러분들 혹시 부부분들 듣고 계시면 추천합니다. 추천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일기로 풀어 쓰고 글로 전달하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다름 아닌 커리어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클라라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정상급 연주자였는데 결혼과 동시에 무려 8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이제 그냥 주부가 된 거예요. 전업주부. 엄마가 된 거죠. 살림까지 혼자 도맡아 떠맡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의 커리어가 없어진 거예요. 경력 단절 그야말로. 슈만은 아내가 연주여행을 다니는 걸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뭐지 슈만? 별론데? 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정말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 슈만 씨는 약간 좀 속이 네, 밴댕이셨나 봐요. 죄송해요 슈만. 네. 어쨌든 자신도 물론 그렇죠. 자신도 작곡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아내가 무대에 서는 걸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쁠 땐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좀 아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또 같이 이렇게 바빠서 뭐 공연 다니고 해외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불만이었던 거죠. 반대로 클라라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어떤 음악가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과 남편을 내조해야 하는 아내이자 또 여덟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 사이에서 계속 스스로 뭔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런 고단한 삶이지 않았을까. 안타깝네요 정말. 이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되죠. 주변에서 능력 있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그 능력을 꽃을 피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그러던 중 1853년 두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라는 20살의 젊은 작곡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브람스 맞습니다. 맞고요. 지인의 소개장 한 장을 들고 찾아온 이 무명의 청년을 슈만과 클라라는 만나자마자 그 재능에 완전히 매료됐다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 슈만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 잡지에 새로운 길이라는 글을 써서 이 브람스를 세상에 소개했는데 이것이 브람스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브람스 역시 이 부부를 평생 존경하고 은인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알아보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니까. 은인 같은 존재죠. 그런데 브람스가 슈만 부부와 만난 지 불과 5달 만에 슈만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1854년 2월,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만의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스스로 라인강에 몸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의 뜻으로 엔덴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 가혹해집니다. 모두에게.
의사들은 클라라가 남편을 만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면회 자체를 완전히 원천 봉쇄했다고 합니다. 클라라의 면회 자체를. 완전히 격리시켜놓은 거죠. 심지어 슈만이 몸을 던진 그 사건의 진실조차 클라라는 2년 넘게 제대로 전해듣지도 못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족인데. 가족이 알아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이 알아야 뭔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가장 가까운 클라라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 어쨌든 남편이 병원에 있는 2년 반 동안 실제로 클라라가 그의 얼굴을 본 건 딱 한 번. 그것도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힘들었던 시기에 클라라의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브람스였다고 해요. 슈만이 쓰러진 직후 뒤셀도르프로 달려와서 거의 2년 가까이 클라라와 아이들 곁에 머무르며 집안일을 도맡다시피 집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역할과 집사 역할을. 이 과정에서 브람스가 클라라를 향한 어떤 연모의 감정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당시에도 또 지금까지도 음악사에서 아주 흥미롭게 회자되는 그 지점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사이였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건 브람스의 헌신 덕분에 클라라와 아이들이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슈만은 병원에서도 창작일을 완전히 놓치는 않았다고 해요. 라인강에 몸을 던지기 불과 며칠 전에 쓴 곡이 하나 있는데 슈만 본인은 이 멜로디를 천사들이 나에게 불러준 노래라고 굳게 믿으면서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쓰다가 다섯 번째 변주 도중에 갑자기 붓을 들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라인강으로 향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어쩌면 이 곡 자체가 미완성인 채로 중단된 슈만의 마지막 유작이 아닐까. 뭐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져 가던 그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는 곡인 거죠. 1856년 7월 슈만은 결국 4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클라라는 그 후로도 무려 40년을 더 살았는데 재혼하지 않고 평생 남편의 이름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연주 커리어를 다시 본격적으로 이어가면서 동시에 슈만이 남긴 악보들을 정리하고 편집해서 세상에 알리는 작업에 여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슈만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클라라의 이런 헌신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클라라는 연주자 또 편집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능력 있는 작곡가였죠. 출중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작곡을 배워 결혼 후 육아와 살림 속에서도 틈틈이 곡을 써왔는데 그 중에서도 피아노 3중주 4단주는 클라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음악적 목소리가 온전히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 엔딩곡으로 이 곡은 준비했고 자 3부 마무리 곡은 그 이전에 우리 슈만의 마지막 유작 그 라인강으로 던지러 가기 곧 직전까지 썼던 바로 그 곡 유령 변주곡 24번입니다.

필리마트 도슨트, 오늘은 슈만과 클라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인생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결혼에 골인하고, 또 서로의 음악을 누구보다 아껴주면서도 결국 정신질환이라는 가혹한 벽 앞에서 이별해야만 했던 두 사람. 그 사랑과 이별의 시간이 고스란히 음악으로 남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선율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새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두 사람의 곡을 다시 꺼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진행의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NASCAR. Rabbit Happy, Excited, and Cool.

안녕하세요. 지역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만나보는 시간, 커뮤니티 천천만만 문쌤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달력을 보니 벌써 단호의 계절이더라고요. 단호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누군가에게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풍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